0: 어 뜻답이 치르진 나와까 어제 물음 나왔는데 뜻답이 나무 치르진 나와까 그렇게 나가 아 연대는데 뭐 그렇지 그렇게 쇼니 치르 나라 아마나 그렇게 렌 탐는 거지 우다 이때 나가 나오지 찌르고 소연찬 디게 치르진 나와까 뉴첸 뉴가 전부 동 담비 그르득 치르 나가 다와가 리운데 뜻각기 용다 치카기 돈나 자슬 근 나가기 돈스 아 니마가 어슬 그 치르 나 나무 디게 기체르 돈다 치르 나 그때마다 하다다 닦고 오니 그랬어 남카게 나오는 겐데스 데나다 데다가 젠바게 냠니지라 젠바게 노발다 신나 자타는 말에서 그노 근데
1: 자치 덴비냥 큰 조분한 바 다양 디초가 흥게 데른 게 렌친데 동침드니 조 레친디 좀직 바 반디 초등 좀증 간 커바 체릉 자히 스타클바 시글루 제초 스타클바 아응적 체릉 등 소는 마른치는 니긴 다디모

양관나 바드나 와르금드니 데랑괴 르즐람 뚱글레츠디나 나치 아 단 지금 틀 친남바 안양스가 냠모즈 인고니 인지와르트 고름 차츠니 너무즈 고르기 주이 안더존 손진나 아 달로그 나초가다 소통트그마게 냠르데서 르제미 장우 글그츠 란더시케브가 니파르 베코티 와르금드그 르궁초등데다티니 쳇드 나치 흐사츠므시니가 아다 츠그좀큰 나츠 울리트그간 바르겐 글라지아탄가양 좀큰 겐 냥츠자 렘큰 지마 로마치클랑 무그 아다 님르코르클 합샤 세코노 데 양처 타스긴 주이 답처탄겐 도 다운손이나 나츠 르브질람톤 레츠응게 조튼 라지리 조튼 라진 데그 양 야치 람조아탄 야치 냠큰 칼로아소소 지니 글라지 냠무그 느크 아야타레리탄 아 츠금 레레리탄 아 단 디크르게 남반다게 양 지니 알랑 냠무 더튼 더타와가 왁치깅게 양 어떤 점도 된 정도라 같이 돈은 지기 꼭 됐다고 같이 요튼 라양도 저 진행하다가 되란 거 롤런 렌츠는 아직 주의

0: Shiringang Dreeship Shepi Gorki, Nyanshir Nyanshang, Jurin Jinzu Li, Gongsi Ki, Nyanshir Tabashung. Jinzu Li, Shangchen Mengchengen, Timi Dreeship Deng, Shibshir Samchir Deng, Dreeship Shugni, Rintil Namjir Shabi, Nishkib Lagtir She Tab. Changul Nitsil Gorki, Nyanshir Nyanba Deng, Jurin Jinzu Li, Nyanshin De Tabashung.
1: 当阿比在这个年从上去的红军军娘们的汉族等从生活这个人胸口的红军军娘们的汉族纪念的组织不惜比将用这红军军的如果军人们门着了些古藤所这个把门院回这个人胸中的陪伴等写过离红军军的让你们开恩栏杆送等红军军娘们的陪伴了格了不了东西就等的些你 谢特本他们家把街红军进来如果去了谢比这次没接着等这次见娘和这个的这红军进来里顿娘进跟我陪进着我的跟得等谢过北一的这位现在没办法等俺们的个游戏了过去了实际这种说先看着位如果去了下不下门我背了生气的红军进来根本提不在做背过了七个门门村车俺是东个人疼有背牛了你背 阿古里阿罗古镇这个家当，但是呢，这个人也说，现在不是拍瓦当，开了几个了，等个中个，没事，老不是老，这个老贵，差生个家当，阿只现在不是拍瓦当，我们全镇人家年日了，人疼个多不咯，过了七个半么日子，家不家呀，阿罗个个了，搿不苦日当，年轻说，阿们这个有些人家年日，阿那拉开胃过年，过除夕把么事。 这个到了这个过年，我们这个做点子不东西很，俺们这个有些人认不懂，人家啥都叫团子一送些。俺们军进的家可有比他们村的家当这个来参加些的，参加过了个正儿当入家这把当，不是说俺们军进的做啊，这来参加些的等等是用个推客的，俺们军进忙做点新事做着些。
2: 年得人们用中的各种的，你懂你这个路从农家红军进的，这个你咱可是经过什么在过等？因为红军进的如果军人们觉得那这个是人们懂得些过分，大同这些过，除了生气的红军进，你们这很着急，等这个来的你红军进了，如果觉得短等些的，你说过如果觉得等那可是小事，这个你你自己，你们这等是不用的些的。
0: 红军进阶这里个这个个，那顿特殊那个不西边的马斯，这做个拥挤，红军进来，三米等这通，相中，如果人们这些比，考虑那个不西个人们认真。卡特尔甚至不跟人策把安萨里个在这个年下级的巴基斯坦籍王东西被阿美卡等个人个专门来陪人了，那里蒙被提出了考试。 安萨里个人得了三个病，那人总的等不下去了。卡特里吉，巴基斯坦籍先得了他呢，蛮不喜不了，家不久了，先进有。巴基斯坦籍手术室认定了，跟得了东阿等，他个出了急诊，从西不下病，他个咱们那个南边等有。卡特里手机里呢，别人得了提出哈里，蒙古给事。安萨里个大龙下去了，卡特里个阿美卡等，阿伊龙瓦根认定，松针先进一把等，电话那伊龙个卡特拉，红几个下病，咱们西西巴里，家可米见这味儿，今年最有事。
2: 法人西结盟这坑给在这个人你懂什么这灵魂了？人们是个地有过的天气那什么等？天门们这个也送魂在看东西比家生是个了真疼过了。家中家生得了这些坑给这是不是呢？得他个觉得的。法人西你懂你的什么路被围路等结婚在过这个单呢？法人西你懂你的路呢？你懂什么这路玩的？
1: 也送婚期不是正有过的这个这个人吧等，家中家生三十万里，看中的有过的这个这个人等，天天吃那什么，天天不么这个了，今天等。第二个你懂什么这里也送婚期有过的天天吃那等，天天不么这个东西的什么人了，问起家日里有过的天天不么接了东西的个结盟的送人，最后些那还那么些那个，几团人接接起你等正穿俺身哟。
2: 法人是一家送伦琴的奥特兰基扎托的宗密个贝尼家中家生地的木伊尔呢，木红根木格拉伦德巴登，一家送族里了，家不久些的马斯，蒙比塔金然做了，扎这些钱银子。你看那把，当地说被三只凌晨的些才送，凌晨的宗这个把娘想才让等，宗这个干克了把送弄才让等，宗木吉尔打克了把西格罗，这就打克了把，俺这才让等送那么人情银。
3: 天公家等人在做嘛？你就选你，到底没戏。团结配一根筋，咋办了？
1: 아덴지가 야튼 긴게 망자인 나수 스티마 크네즈 사춤 나수 등냠데요
2: 자춤지 나수 대통령 차르둥 중벌의 송수시진요
1: 자춤지 세멍지 저시 케응등 인근 땅클시요
2: 자춤네 야크케 저시 자춤냠나 게춤 링고케 지득소인
1: 자춤 말아르 거바든 자춤 소중시파 자춤 서송시파 자춤 송큐시파 자춤 외출시파지는 나수 태문근 간처인
3: 디점보다리는 다른 걸 인천한테나 전체 우리 만비 등재비 조랑지 네모비나 나주스 거리요 다 장자 자차가 쇼등 오마 레노시아 코노고 조타이나 조커 다니이나 마조케나 치침치나 조커 그 월페이나 조커 챵퍼장게나 통제 마즈이나 다 지가 쇼디 대당스 그이나 아데 클럭치니이나 통제리 코노고 디모가 아니 당스가 치요가 장차가 우리 만비 중진나요 디낭시가 저리 전체 우리 만비 Then, don't any Kandashkri, Neonando Chamosri, then a Shishwa Shatuno Chamosri, Chansago work mapping then a Chile Yoka, Nala Spring Tenina, Matsi Jilosi, a dancing on the Kanuina, Shanti, work mapping, Kuchin Ganzamba, Ocho, Domai, Jachin Kanambi, Tarta Linson Langona, Linson Gunjuar, Smashtenunda, Shonina, Matsi, Ocho Domina, Linson Rodansina, Angisina, Kabashepin Gursum. Ya, Kankanza?
4: Kankanza, to watch your demo.
3: Demo? Terranchi, Sunna, Jangrun, Tinka, or Kelon Tung, Kanjo Shellan, and Tikta Japuri, no Karinjisne. Chosunjina, Paikangre.
4: Paichanza.
3: Paichanza. Chanzakangi.
4: Chanzakchi.
3: Ah, ready. Lobchin at the Domino.
4: Sonandre. That's whom Murilachin.
3: Nangulo.
4: Kachiko Tulu.
3: Chikopchiko Tulu. Somri Lobchin on the Lobchinza. Doctor Chemo Tarsi Nogosini, Jacob, Jean Chapay, and Chuko, and Domo and Jirata Martini.
4: Nashungo, Jacob, and the Lissipandam.
3: Tomasambuja, Twila. 아니 인데 송 마핀데 치리고 난데 도중에
4: 투미 삼프자가 파이니 때네 파챙아 나와치는 아주 됐지 나와치 때진 탈라사 송 탈라사네 제 벨리노 망가 탈라가지 인데 초 안초 자이 쉐엔스 난데
3: 초난데
4: 아올라 데 기가라 망가 다티 초 카송치 아만살라 망게숑가 아만건가 벨리니노 치한 주코노 데스마종데야
3: 아랑가 피인데 나 치가 토안나 송이 달리난 돌리 남지갈 하사트이나 죽고 너건 도목의 종이나 죽고 오종 사찬이나 지금 도중도 항한 너무 세 있던 섬모 뒤진다 싫어 파일라도 오늘
4: 아니 또 탐방을 왔다가 그건 가다다가 요아블다 아마 직구야 하산에 됐다나라 문양 다 파이용 파이용 뒤지게 또 빌리노데 데 콘선즈 준데 사나토 마우스야 요런 다른 그 페이전 줄로 송자 다 페뉴 송나 다른 줄 페자서 로카나 매용 Tela kan ge higa. Tan ni ton chichi ge lua tan di tagen de kons ni tsuta ya.
3: Ni ton chichi ge lua de kons de mere.
4: Ji.
3: Arani la chonji na tan thoi na ma pe zin nu ka chen zi onu hi. Tan ni ji na ji ge te lo jong yi. Tan ni sereng ge pai la lu. Ta reng ge chim tsong ne pe ju na do na ta shang wo zhen de pe ni ge sona. Yar ngo reng ge la sa ni nam nu ge zhen ma ta jian gu ge pe de la ga ma ng zi mo.
4: Ji.
3: Ten ta 아랑 그 지리지나 차가지다 니스톤스 시글로다 콘스데 응이스 동고이던데
4: 지지
3: 나 니스톤스 시글로 동고이던데 나 니스톤스 시글로 죽다 니 양문나 노 마즈 그가 나 찬스 사천데 젠저 타마요모 찬잔네 오피리 오는 너무 좋아 갖고 마뉴 데리나 저 접자는데 메이크바
4: 숫자용들 숫자에서 총야 되지게 단데 나 대하는 거서 친정스 그 사대 레이터 되는일인데 사 파친데 평방 주잔다 담즈남메 다티지 리고누니라 아니고트남 다테이나라 디스게 베게 총세 자샤가 다칸게 초츠만데 쇼응응이 라사네 아만라 칼라니 참마시 응게시에 냔총스탄자 아자스데 탄다 땅게 초펜데 쇼응글랑 라사데 리지스가 아자충우케모모 다른 춘디 산에 총나 만차세스 카가자 다라칸게 초필라 콘자 무즈메야 베이징 상하이 광주디 산에 총상모 주디 사 총거다 다른 춘디 사게 멍초출라 다른 주 총은 멍응이 초히는 마시 다시 레리타 고단모
3: 십수가 고르다
4: 만차스 멍강게 초베이나 아트근뇽나 주르모 아트근마나 셴뇽르마 아 만차콘카 토마틀라카 이제 주신는데 청분 토가
3: 머리에 마차 토스
4: 마차 토스 대신에 땅 저 배친치를 다 아티지다 아트카샤논데지 관트라 하이크디 차리 차 손실차
3: 머리에
4: 틀라카가 하산인데 베중고 근데 하산인데 시제 추시 슬라마만가 시제가 사르 추즈 페퍼 커즈르디지 데 추멍고모 데 추즈라 하산온탄나 주구치스마게 만페니 주구야 이런 거 페이츠마라 시제 추톤나 하즈르즈 다른 거 샬란실의 시제네 대리상잔모
3: 오 시제니 잡송자이
4: 是啊对啊是是今年在家可能才从这里啊他刚刚那意大利呢哦啊那意大利个是华子个么嗯这个么子个么这些啥他想跟就从我来拉路等接着带动的么对对对人家了华西啥但一开始的可的啥呢咋的但是你带的上啥意大利的给他喊啥的瑞士那怎么从的是啊他刚刚那的你懂经历了他请他海关那个就 대지라 축회고지 난 주 총무회 할관 특게 축회신데 뭐
3: 그래 그래
4: 대지가 축회 단출라 대지 말아 요늘
3: 그래 그래 다 가르쳐다는 주 어디가 맞띠다 답은 손지나 아자 그때 종교
4: 응 추니 동 니흘로 땅에 준데 땅인데 차여연 주나 너무
3: 좋다 지체도 너무
4: 제 좋다 지체도 아니라 지만서 다 대지가 땅데 아 닌네
3: 아름네
4: 안데라블라자 네티션타 쇼글라자 산줌트크 테슬레타 땅에 촌데 자톤나
3: 자톤이
4: 언자 톤인데 야마슌즈리올라 야마슌 야마슌이 땅에 쇼 우주잔 야마슌 우주잔이 땅에 쇼 자톤의 총근스히노
3: 음
4: 딜라카네 땅에 쇼 파체 제커자 에덴 제커덴글라 제커덴 그쇼 픽커타야 따티나네제 데 utkla komo meko jana tala yo komo tande shatha ala po de chala zonyo de isalena zonyo tonu de manje mala ta phachen de lochikande america gom phache chwa injila chik zon ta ya
3: azo naim go kapte na nye yara mara thonji cherin jom to komo de nanta ta thoni zon jap ta
4: ji ji
3: ta yama shun jengu de injina 다투 총통 나가니 가투테 가투니나 지금 아메리카가 고르모이나 트니 도모스 총통 그래
4: 제
3: 카르선다랑 추초 우리 맵핀데 다잉 레조라크네 문체니나 제 침청 공안다 리등이 되니나 용구 드는데 도모스 그리 아탈리고노 고름 투네라 조인지나 지금 시수라 아 내 종대 당스 그다 능크니 잡적 드라마이즈무 음다 카르선다라 잔잔더더니 종노 추머리
4: 아 잔잔노 종노 진짜 좋고 아다 대제티나 시샥
3: 어디
4: 아 나 능랑이 춘데 숑가 총우 직군을 아파티에 추바니 흔하자 손당스 다 뭐 한시제 자산주단들
3: 어 베이징나
4: 베이징 상하이 하이코 천도 넘든 주단들
3: 제조 잔자가 오리마피 근데 타와 존재나 아랑가 능크니 종고 넘 세크니나다 야능가 종처 치사 가모몽스가 종요금무 단다 서지라 총특교금무 데오근 도드기나 축고 차댕기기 탐지 보나주와 아담 맞다 인디나 만핀드가 지와치즈가 땅이 같이지 질가 땅이 아 요과일이 유득가 지금오나 우리 맵피즈 옵탄디나나 타올리시지나 처문지요
4: 닝고치 종아
3: 종아 어 법천이 탈신는 거 도마대요
4: 아 닝고에니요
3: 레조안드르카 아다치가 답고치 못할고나라
4: 다 아트근용노데 고무통안지라지자 다 잼바초스마다 돈지랑아자트케다 돈초지라 다 등자
3: ཁྱི ཕྱད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རང གི ཁར་ཚང དེ་རང་ ན་ལི་ གུ་སར་པེ་ཡི་ རང་ གི་ ཁ་ཁ་ནེ་ཏོན་ ཐག་ཅེ་ཡོ་ནམ་ ཚེ་ཁེ་ཡིན་ན་ ཅན་ཟ་རང་ན་ ཁུ་ན་ཡང་ ཉེ་ ཅོང་ཨ་ཏམོ་ཟ་གཤ་ ཡ་གི་ཞུ་ཁ་ ད་ ཚོ་མ་ཡིན་ན་ད་ ཅེ་ཚུ་ཤ་ཤ་གི་ལ་ཁ་དེ་ད་ ཅི་ རང་ཐང་ཅན་བོ་རི་ ཆལ་ཡན་ན་ཡང་ ཅན་ཟ་སན་ནི་གི་ མ་མ་ཚོ་ཟེན་ན་ཅུ་ཁ་ ད་ཤ་ཡིན་ན་ཅུ་ ནམོ་གི་ལི་ཁ་ལི་སས་གི་ གོ་དེ་ནོ་ ནེ་ཏེ་ནི་ན་ ཅམ་དགར་ཁ་གི་ ཚབ་ཤི་ ཆལ་ཡན་ན་ ཀ་དེན་ཅི་སནི་
4: ཨོ་ཅོ་ཁ་དེན་ཅི་ཅོ་ཁ་དེན་ཅི་ ཏེ་ཤུང་གི་ལང་གི་ ཅུ་ ཚོང་ཅན་ན་ལ་ རང་གི་ ཕ་ཡ་ལ་ག་ གོ་ཅོ་ཏན་ན་ ཏེ་ཤི་གག་གུ་
3: ཁར་ཚང་དང་རང་ ལེ་ཨོ་ནོ་གོ་ ཨོ་པེ་ལ་ཁ་ནི་ ན་ག་ཏེ་ཡོ་
4: ཕ་ཅེ་ ན་ཁ་གུ་ཨོ་མུ་ ཨོ་ཁ་ལ་ཁ་ནི་ཨོ་ཚམ་ མ་མ་ཅ་མ་ཅ་ནེ་ཁ་ཚམ་ཚ་ཏན་ན་ ཉི་ཁ་ཡོ་མ་རི་
3: ཁར་ཚང་དང་རང་ཤར་ཚོ་ཡོ་གོ་ཨོ་ནོ་གོ་ ཨ་མ་པེ་གི་ནང་ནི་ཉི་ན་ ཨ་མ་པེ་ཅི་ གོ་ཁ་ཀ་མོ་ཡིན་ན་ ཨ་མེན་ཨ་ཏ་གུ་ཏམ་ན་ར
4: ཨ་ཏ་ཁ་མང་ནོ་ན་ ཨ་མ་ཅེ་ཉི་ཡོ་མ་རི་
3: ཨ་ན་ག་ཅེ་ཉི་ ཨ་ཏ་ ཨ་མ་ཅ་གུ་ཐུང་ཁོན་དང་ཐམ་ཅེ་པོ རང་རི་ ཚོང་ཉི་ནི་ནར་ ས་ཅ་ཀང་སོ་ནི་
4: ཨ་མ་ཁེ་ཡ་ཅུ ཨོ་སག་མ་ཏ་ཏ་ཁ་མོ་ ཨ་མ་ཏ་ཏ་ཁ་ནར་ ཁེ་ཡན་ཏ་གེ་ཇ་མ་ར་ ཏ་ཁེ་ཡན་དེ་ཤི་ཅེ་ནི་ཡོ་ནོ་ ཨ་ཅ་ཅུ་གེ་ཤེ་ནན་དེ་ཡོ་ཤང་ཅུ་ཨུ་སལེ སེ་ན་ལ་ཅུ་ཁ་ནར་ན་དེ་
3: 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아마나 집지 차치 데프탕에 데브주리 땅스 그 맵필이 오노 이 아마나 지트 데브주리 땅스 그 맵필이 오노 단도모 그 어르나카 마 마즈 그모 춘데 나 체데이노 빈데 준나 니가 리포 아노파 메노 그 크트는 근데 이트너
4: 이트너
3: 지게 점체
4: 단도모지 뭐 그출랑아네 제자 사손나 시제스나 젠주가 지초 만데만 카스타 그초 호노 파멜라스 다 카카시네 뭐냐가 나는스 그 땅에 해관스라 안초 총국 해관아 텐진 해관아 난진 해관에 좀 카퍼톤무 그초 페인티티 그 홍라가 노파 메뉴트 요 해부즈라 뜻마치 첸츠스레 그 해관에 첸츠임트기 첸츠이 마트다 나는 땅에 주고파 탈랑인데 텐진은 난카다쇼요라 난카다쇼 요쇼엔가 위원장의 뜻이다 뜻이다 땅인데 맨백인데 근데 맨친나 그 로지친나 됐으면 살아가 하시다 그쵸 호텔 아직 다 그 호빼나 못했던다 가다 있을다 나 손에 손던다 산티 손스봐 난 가다 쉬어 치시는 이제 안주 중국산에 호치라거니 가우장 그룹에 달라가 그쵸 여수인데 이제 중국에 신신데
3: 좋다 큰다
4: 이제 산천에서 오고 뭐 도선다서 또는 다 정말 시야지 떡벌 다 친데 중국 친데 추인다 다 친데 흰다 친데 맨다 친데 친다 그쵸 산에지
3: 좋다 했던 게
4: 어디 갔던지 다 저까리즈래 그쵸 비싼 막걸리 지주지 젠츠시 그쵸 근데 맨페인데 이제 혼 높아 요놈엔 그는 이 추요나 근데 자축이시는 자축한다 호 방도 호 자축한다부터 따가면 나 이제 자축치클라인 말이 이제 뭐저 샤는 샤는 이제 정말 살아가시 꾸고 뭐 다티서 마치는 사실 이게 정말 난다
3: 제대로 이게 난다
4: 난다
3: 너바메카
4: 너바치야 맹이 저 정말 정락가 가요라
3: 근데 이게 인도래
4: 제대로 이게
3: 인도래
4: 제대로
3: 난캔도 그 채무가 좋다 칸나니 칠리노가 빈들까 먹디포 노파요니나 메니나 나타 탐체나 좋다 이 데니나 난케도타 쳔무가 아진지 좋다 칸나니 빈데 탐체 보이나 십스리 네토 시그라 메크지 다 이게레 초시 용카모 다 카르츠나 춘데나 시조 존나 죽고 만근데 리노근데 지차가 통콘데 자마이노 데 이게인데 다 탐체나 다 비그마디리나 디오너레
4: 카츤타나 또 저그메 타네 토욘즈나 그추스마가
3: 토니우카
4: 탄지온드
3: 오레데시 단 잠능 진이니나 총내 그 샵스 컨탄컨 시드므나 세뎅 남컨데 쇼고나 마웅와탄 드르카 치 아니오뇽 캠바즈가 니 소나탄디 돈진데 세셰주고노나 니네 진데 담치 보나 안 주고 뭐 드르카 메트나 그게 돈지데 인이나 양 그게 돈지 못 능니 차친 지요 진유와송도 오늘에 뭐 다 중고 능크니 세뎅 그 시스른데 이주고 뭐 더나 제치름바가 세뎅 이기런데 랑오너 콜란지나 춘데 시르질라 종고 뭐 레라시 시르질라 종고나 안자는 그 사차 수수니 참아 킬렌 안자는 그 사차 수수가 데크 탐체케나 킬렌 톰너 그 덤모가 제치 그 그게 영 지금 십실 그 세뎅 이기지 랭고 뭐 달랑 오늘에
4: 당에도 애니럭
3: 나카니
4: 지금도 간리 SCS 콘서트는 나 콘서트션가 리시가 콘서트 뭐 안데 잠블랑 라칸데 첸츠 라칸에 아트크 고치우리
3: 정말 기는 돈도
4: 아트크 킬모스 데라 나는 그 초샤나스 그 초 리트시 나는 다 정말 춘데 베스마 그 초티 사커리
3: 커리 난 그 초
4: 좋다이 나 정말 난 노파
3: 노파치 언마 스르게나 카르선 테랑진아 지 망그르스 지르와 돈지 컨탄 컨시기나 테 차댕이 이기즈 고고 모나 차댕이 이기즈 랭주도 시카치 다 카르선 테랑 아초 온데 사클데니 인이나 빌리 오노 마요 코모 빌리 조프타라 마요 니 거르글리 고노 아나 지 종글리 오노 아 나마나 초요 빌리 조프타 쳔버라 가마 마요 다 테나나 오르카 밤핀다 레오노 고름 토니 나 초어라 지 차댕 킬리르카 치니오나 디근 로스고 젠데이나 다 카르스나라 핀들이 뇨게 오크모 파퍼테이나 아펜달레오노 고름 토니나 워르멩 아마피가 차친 돈에나 손제인다 오크모 나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ཁྱི ཕྱད མམ དེ ཁྱི ཕྱི
4: ཁྱི ཕྱི མམ དེ ཁྱི ཕྱི མམ དེ Manner.
3: This is wrong chili.
4: Rigi,
3: Pinda Jambach, Tadoi Chura, Motui Chulaka, Pambachambo, or more. So let's go to Ka.
4: Momashan and the Sasuna Shushak. Talakaranga Pichina, the Mahinunyoka. Sasaragar, Seranga Pichina, and Chuman Pichesli Nutisamaza Senachuka, the Shantalakashiraga, Angela Katunula Chuka, the Sajakaining, and Chun the Daddy Shando Husho Shangla, Samand the Mudilaka Soneta, Muhinuri.
3: Tap Tonga Manatarka, the Monakani Mutui.
4: ཁྱི ཕྱི མམ དེ ཁྱི ཕྱི མམ དེ
3: Namolakani Kanjazo, Marakanjano, which is Nichamori, paint the Shirtsunaka Niwatunta.
4: Tunta, Shag,
3: Shag, and the Kanjaz Tano Lamazan, the young one, and you got there is Hunachika, Tunjano Lakani, a Gormuchmoski in a chicken hopta.
4: Nanus Shichundi, Chundi, Beijing, Shanghai, the Sunday, Pachitran Sent Namazuta.
3: Oh,
4: Shangani, Jamas, on a Chuanchila, Tonga Namazuta.
3: Oh, did it? Tarunjin and the don't see Gachigamo. Ce soir son dentin et droit tena kanjan ju jima chi sona ta yang chi jana chi chap thong ga manan de chi ma zat na ranga pe ta chi to tin jut ko mu chan za ga wor ga pe ni to ko de na chi ga sir ji ga ja ku jam ba ni ta to lan de ni na yut na re
4: ka tan tan yut na ma ma chun na nan tang chun de shung ga ali baba ko chi tan ga chi chung kun te tan ta mu chi sa tan tan na ta ta la ka ne
3: ཁྱི ཕྱི མམ དེ ཁྱི ཕྱི མམ དེ ཁྱི ཕྱི མམ དེ ཁྱི ཕྱི མམ དེ
4: མོ་མ་ཤེས་ན་ཨན་ཆུ་ང་ཆུ་ཟོན་ཐོན་ན་ཏ་ཤུང་གམ་ཡ་ཀ་མོ་དེ་སལ་ནེ་ཤེས་ཆ་ཅིག་ན་ལ་ཤེས་ཀ་གདེ་ཅེང་གོ་ཉི་ཏ་ན་ཚ་ཤེས་ཀ་གི་ཡ་ཀ་ཆུ་ Shungulazi Sanilan de Tengu, Lehim, the young Shungulazi Taptu, Mu, Tanga Sagasona, the Kay to Malay, the Mahiga, Mahinozi, the Lima Kilmarito, and Shum the Saga Pig, Lujan, and the Mahina, the Linan Don Mari.
3: Okasachani, Tati Amatikum, then a Gilkin Chamu, Hapartena, Manjurgan, the Hodjon Shankanga, Managanani, Chinachika, Amanga, Juranda, Nachi, Nadepun, and Nadebu Kunda, and Hinner Mo. They answer to Tunjis, Katanga, Tanskata, Pili Tang, Shatunga Guna, and Datan Javano, which is Jatan Chamus Leguna, Rangasanita, Manazajus, the Kagamuna, Tanina Kakamazuka, Don the Chunajiga, so a Ringal of Joy.

0: 팀니 고르용스데 사캉던 자출시 심체르 등요셀 정망고르 위에 아직그 안수갑스 중무 정린지체 되니니 등 조부 수천니 초르군제 제치 담비 리그츠브 지마 로뇽시 버송상 시찰지 시지급 마르슬루진 젠코글릉니 젠릉바나 샤르기 잉을 인심시와비 간기 코 가모고이진 아릉그니니 등 조부 수르 아가능치위 샤와데 냠출시바 마슬 키엄마 타이츠라 살릉가 세친디 장차샬 제트브셰징율 와츠그티르토잉그츠기치부디 야치 니흐 잠리멜 샤르가 요피 스친데 챵달 땅 징을 사킹 니제니리 자뉴 증후 고트슬 야땅 앙압지 니 니자버 파르바땅 자출루피 랑글릉긍 증후 렌슬 야치 야자버 파르율 따둥 자출루피 증후 렌버 답디 튼칠 늘 사킹 니지 쳇다 증후 렌시 리니 제멍다 땅니 정진 땅 알곤 튕제람니 증후 고테르비 제름 할리 제럭스 땅티
1: Zenhu Lincoln Mangui Tis, Karma Sam Manguri Yenla, Zenhu Zachul Pilatan Jotabrishiul Limi Chetun Sorjung Shibajil, Rigusul Tung Gulchul, Togaji Kunta Chaparishibatan, Lopurita, Mundi Sasung Yubi, Jempum Zachubatan, Lolun Sur, Sakangan Gali Shilopi, Chitilanam Bin Zabtun Shite, Pablin Tung Tungul, Jatu Tunjuba, Sharga Yumela Shivshir Chishiru Shini, Jumatan Jobu Tangmer, Jangzin Salang Jungchir Quaran of Kala, Hehu Kasirja, Yija China Gorsi, Sung Kunga Tsunda, Wejinji Ninjinta, Zenhu Tabi, Janka Shivshir Shejingula, Paradang Shejambi, Jankanda Tana, Ku Mugnanta, Chumra Pivi, Chia Nin Sunja Dartha Imbari. Shegu Marpala Kunga Gorsi Sung Kungi, Nianjin Zenhu Tai, Sela Jali Mila, Nianjin Zenhu Tabi, Gorjang, Samatunga Gabja Samri. Yokan Manghi Ji Motil Tang, Nianachulangizi, Jernamashurizi Tangiji, Dematagan, Zenhu Chunga Tirni Lungjubi, Paichir, Rangalijin Zenhu Giserva Mandi. Azangchulan Zenhu Lagatirishiji, Gorsi Tungangi, Titangpur, Tanglan Shite, Zalagu Tang, Tungjum, Angalad Tawasos, Yigir Jankil Shikhang. Limi in Jilwa Tang China, a Guru Jalungji, Zenhu Guni, Sharga Lungchuji, Sandu Shila, Tatung Cheta Mana Gojishini, Lodun Tio Golashulatel, Rokjurishi. Ponjir Shunga Tungi Yenla, Chi Chirinjo, Tarta Gorsi Tungkunga, Nirin Zenhu Jutsil, Gubja Gubjiligella, Nanunga Dinium Lee Parzil, Jachi, Jabja Tanga Gubjila Libatang. Nirin Zenhstil Guru Chicha Gurstunga Libhang Parzil, Jachi Sumja Jabden Legal. Dangabi Zi Jingyan Warda Tsongkhanggan Zenhu Jaisal Dom Tsi Shi Na Gertsi Jigtung Liga La Yachi Gubja Yanji Nyong Khanji Zaychulu Shi Ji Rangal Ji Angshir Zenhu Lang Yul Zaychulu Shi Ji Zenhu Lan Zenhu Lang Ji Shargir Shiubi Cite Dondag Sarwa Ni Yendan Ji Gomsu Tijir Yul Gorsi Tsongkhangga Dom Tsi Zhe Zheng Ling Wunba Tar Na Zanjig Deng Dichin Gongsang Nyamur Lim Na Gorsi Tsongkhanggan Zhele Tsil Nguan Deng Der Na Yachi ge zheng chung shig jil la li ba tang, shir chung cil na nang ge di nyam li, yachi zhe sim zheng chung sim zhi par yu la. Si sir tang nian chul ngi zi, shor zi sugo mang su ngi zi rig na, jen chil mi bar jie chen tu shing yu. gorsi tsungkhang ge

야, 다들 신담지 형님이 나 정지 쪽서 제초 정말 모이나. 조시담비 헌조르 문덕은 저렇게 전에 다양 초청마 나초 탐화강노그 히르크 시라 청청때 전문 워크라 롱튼지 체대철 나청 지독 남라 거득시비 나청시비 가슬 다동 린츠농미 한든 좀송 나이나 린츠덕은 돈슨바 아치 노르초인 Яна чүн жижигцо. Тэна дэрэнэ ян залах багны мөрэла. Тобо чүн чүн цамаг хисэл дара. Занкр ридиг за даватан залах ба. За басан жиг шэтүг чэцлэн атан ганмап чини. Чэцэ тэк ванд инжина на чүн сибэр гацлин цэнд татун шэби дицэри. Я тэна дэрэн линцэнд 三七能够有那个主播穷穷去穿呐，敌人个他通个林村那个能阿些个就个腾进着，用那第一次有那个主播穷穷去，他进的林村他通坑个卡不啷当，他个等就这个什么个什么等哪个当，他个等就这个什么个什么等等的，一拉三十钟的等于。 다 데른 게 타통 렌슨 덕능니 조기 등질 그 참바 총원더질리 아른 거 능근 전통원 밤 영나 티바 가시 그 참바 총원더질리 아른 거 땀 하시 그 타그 전통원 버 가진더 가스시 그 열 야, 내가 한치니 렌슨 덕은 논슨 바 영나 좀 저거 봐 아직 노르초가 영 하신 때 주보 총총서가 로카등 참 제탑거고니 다른 거 조기 등질 거 참바등 티바 가르칠 거 참바르비 가르콩 거 참바지 참바 총스마가리다 등이 도저 총총 하모 범어 어디에서 찍을랑노가 레영 나등 시총세니 레영 해모즈가라 디면 다른 로리지마 총총 하모 양중급랑노가 야라 성기스고 노가 렌 헤몬데니가 데른 게 조기 드긴지르게 참바 정원다가 나가 고득시일 티바 가르치게 참바 정원다가 나가 나치 냠터릉리고 거진추크 담코스 말포브숑땅 뜨간치니 아치그잉 아따따따 과스튼 이요 노가 리트브 사르바가 쳐니 나 쳐라가 쓸고 노가 자스티가 담질리 Цкиегни парви синтосени штамджисарвазы тобочончонцор деренге типагарчик цамба чонда жилда данги шесиё Цамба самбаргби гаркунгнэнтэ ожун мамэн хуйчэнкэни хуатэнсиви чэмдэглаатэнви тэнхигжибали Сипа лэнхуртэ данви инжигэнтэни 직사롱아식인지비희샤통어식주보총총처등주보총총치파마남브르냠추샤제인 야주보총총처 디른그 타통린슨다그 능둥글라가니 아직그주보총총처 로카등 참제특그고니 자득이요노그차 너무스기인 Ya dina yin achi ditsu la shtandiga tunga, tiba garchika chamba chungdaga nanga ditsu gan dangsung na, yin achi lochuk chung chung kurzgab shenu ga shtamkwe yin ronyong yi juyel. Re yin chir sandwi chizga, dirin linsin tahtunga nyingu naga chubo chung chung chichan na, 조기 증질게 참바 등 티바가스티게 참바 긍롱합시기 아른게 랭히노게 갈라라 랭땅 스탐질땅 스탐꾸이 세바땅 어둥라스과실다 등이 아른게 스탐하시기 태그 윤통옴큰게 조보 총총유나 가신데 린슨 타통거스글름나 피브르감스시 린슨데근 돈슨바 아직 노르소근 가신데 조보 총총치 카바라그일 조보 총총치 린슨 타통큰게 카바랑증 일라스아우르중요라 특가든치 특슨 니르게 슨든 나른하땅 특가든치 특슨 니르게 슨든 트인

0: 조이마 리만주야 솔직히 시간이지래
1: 새롱 따모시 얼굴은 마루에 놈을까 얼굴은 세속 년다 있느리
2: 얼굴은 차티 아니서둠 얼굴은 차티인 조브르솜
0: 야 딴 솔직 주소너래 조이마 리마 유엔주리
1: 새롱 따모시 너나 니어주 람트 메노그 송나 송나 말이 니어주 람트 우덴직 저사이너리
2: 점질라드글음 서송실 우덴직 희샤 심서종
1: 피바 송춥셰브르 나츠 응그추셰진율
3: 동구어멀은 폐기 대사초비 제편의 리저브 야등 냠들기 시브르 특크르당 시브르 희스중 시브르 모클프셀
1: 시바 송춥셰브르 창마여비 서식킹 알라니 치셰트

0: 총우만 조제니 산다 머치르나레 시 아니오 다스고 적진요노 그 자크르지스 자크가 마레 나 근데 하증가가 레타라 니 어른거 첨짱거 시실 자크가 아치르군 과천치 다디모시 시 럭바이기셰진 지다탄 저거 인정라 송송타르 시를 아른거 참만 조성스 저거 아른 참마다진 할리송 그거 문든거 아른 참도 어봄싱 토위 가와브시 즈그데 완흥라 톰부르 딱님득 다등 흥기 흐정 즈근득
1: 저거로 데모이나 시르 페퍼르 가프스쇼
0: 시 돔근 남용 마히브레 저게 잡들렁니
1: 니초라 아르고시니 리노그 컹와 초 어르가그
0: 시티 저거 하정가그 칭아 시라용지 누치히네인 디티즈 돔근거
1: 따다 초 천이끄는아스테리 초스프이네인야
0: Тазырида, кэнига, кэму хурсунзх.

야 나총 조보소 등 나총 조보세 감나 린슨들 산시 능거요비 나총 조보 남게 샴든지 파마 남바 데나 데른 그 르비 카르콩 그 참바 청온다 그능아 니잉 첸남브르 워중마멍 회청강니 화친노게 참득라 정위 천세고노 단진 체튼르지 잠노게 참청로시 고르게 회팀득능니 시바 렁크르다 당위 지금 뒤는 직스러운 맛이 인시비 희샤 동어식 정말 냠칠듯이야

0: 갈라카게 체치치스기 욕 도종셰타 다존 캡다잖아
1: 어 도종구 셰트 그토니다 니레레 양만다 아 대인타나 로초케 차니아 시그만다
0: 그래
1: 다그 사셰 소소고 도종구 셰트 양 되게 만다
0: 그래
1: 다그 다시 인데 호모 차퍼 다는 그 시각 듣더니 양지가 그 협정 시트라도 제가 그 만나서다 실적 손낙 시가 망그 내려다 협정아 산에 들과 네 하랑 그리티스티 다나다 그저 통나 다양 지 차치 지나다가다 도무자랑 그 시적 근당제 양지나 돈트 젠데무 주요 근도
0: 네지야
1: 같이 인지나 다 쇼고아 그 협타티 손이니어리 치리 다 제가 그 합샤 그 존나 신덕 단 넘버 쪽 보즈도 요거든. 올해 다시 그 돈도 강하게 나지 남시 제미니 냐니니.
0: 지.
1: 신덕 넘버 쪽 보즈 요거다. 고인 적 지나. 다 랍샤도 떨리인다. 랍샤 잠바. 아 양나 스타딩 걸 혹틀라 길긴 그 다르간라 지힌 수스타브나 인지나 시그나는 뜨뜨그
0: ཁྱི ཕྱི མམ གསི ཁྱི
1: ᱛᱟ ᱥᱚᱵᱡᱚᱝ ᱠᱷᱟ ᱪᱟᱝᱪᱟᱝ ᱠᱟ ᱛᱚᱠᱱᱤ ᱥᱮᱱᱟ ᱛᱟ ᱠᱷᱟᱨᱜᱤᱱ ᱪᱟᱨᱡᱮᱨ ᱦᱟᱜᱤᱱ ᱢᱟᱨᱮ ᱪᱟᱨᱡᱮᱨ ᱛᱟ ᱪᱤᱜᱱᱤ ᱪᱮᱫᱟᱨᱮ ᱥᱤᱡᱤᱱᱟ ᱟ ᱥᱚᱵᱪᱤᱱ ᱢᱟᱭ ᱠᱟᱢᱟ ᱢᱚᱱᱡᱚᱝ ᱮᱠ ᱛᱟᱱᱤ ᱞᱚᱵᱡᱚᱝ ᱞᱚᱵᱡᱚᱝ ᱥᱚᱵᱪᱤᱱ ᱛᱟᱨᱱᱤ ᱜᱩ ᱡᱤᱜᱱᱤ ᱨᱟᱝᱜᱤ ᱛᱤᱪᱩ ᱡᱟᱭ ᱫᱮᱞᱮ ᱨᱟᱝᱡᱚᱝ ᱥᱤ ᱟᱨᱟᱝ ᱛᱚᱠ ᱮᱠ ᱚᱞᱮ ᱟ ᱛᱮᱨᱮ ᱛᱤᱱ ᱛᱷᱚᱱᱤ ᱛᱟ ᱥᱚᱵᱪᱤᱱ ᱞᱟ ᱧᱟᱱᱩ ᱫᱟᱠ ᱥᱤᱜ ᱱᱟᱱᱫᱟᱱ ᱨᱮ
0: ᱡᱤᱭᱟ
1: ᱛᱤᱱ ᱛᱷᱚᱱᱤ ᱛᱟ ᱥᱮᱱᱡᱩᱭᱟ ᱛᱮ ᱛᱟᱵᱱᱩ ᱠᱷᱤ ᱠᱟᱛᱷᱟ ᱛᱟᱞᱚᱜ ᱛᱮ ᱠᱷᱟᱣᱨᱟ ᱤᱧᱡᱤᱱᱟ ᱛᱟᱱᱫᱩ ᱥᱮᱛᱮ ᱠᱩᱭᱮᱥ ᱠᱚᱨᱠᱮ ᱨᱮ ᱛᱮᱱ ᱛᱟᱱᱟ ᱠᱷᱤ ᱜᱮ ᱥᱮᱱᱡᱤ ᱠᱟᱛᱷᱟ ᱛᱮᱭᱤᱱ ᱫᱮᱵᱱᱤ ᱛᱟᱢᱩᱨᱤ
0: ᱨᱮᱴ
1: ᱛᱟ ᱪᱮᱨᱠᱮ ᱞᱟᱡᱟ ᱞᱟᱣᱡᱮ ᱡᱩᱠᱤ ᱛᱚᱱᱤ ᱠᱟᱱᱫᱩ ᱭᱟᱠᱚᱣᱟ ᱡᱮᱝᱜᱚ ᱱᱚ ᱥᱚ ᱥᱚ ᱛᱟ ᱢᱚᱱᱡᱚᱝ ᱜᱤᱱ ᱛᱚᱱᱤ ᱛᱟ ᱠᱤ ᱡᱟᱪᱤ ᱥᱮᱱᱥᱮᱱ ᱱᱟᱫᱚ ᱛᱚᱱᱤ ᱪᱟᱞᱮᱱ ᱡᱤᱱᱟ ᱛᱤᱪᱚ ᱠᱮᱪᱟ ᱠᱟᱱᱥᱴᱟᱨ ᱟᱨᱟᱝ ᱥᱮᱢᱠᱤᱱ ᱫᱚᱝ ᱜᱚᱱᱚ ᱪᱟᱱᱮᱱ ᱡᱤᱱᱟ ᱥᱚᱯᱴᱮᱱ ᱫᱟᱨᱮ ᱢᱩᱞᱚ
0: ཁྱི ཕྱད མི ཁྱི
1: ᱛᱟ ᱞᱤᱥᱭᱟᱱᱫᱮ ᱫᱚᱜᱚᱱᱫᱮ ᱛᱮᱥᱴᱟᱨ ᱴᱨᱤ
0: ᱛᱟᱱᱤ
1: ᱞᱤᱥᱭᱟᱱᱫᱮ ᱫᱚᱜᱚᱱᱫᱮ ᱨᱮᱜᱚ ᱛᱟᱪᱚ ᱤᱧᱡᱤᱱᱟ ᱛᱟᱱᱫᱮ ᱪᱤᱜᱤᱱ ᱜᱟᱱ ᱠᱨᱤᱥᱠ ᱢᱟᱜᱢᱟ ᱛᱟᱞᱤ ᱪᱤᱨᱤ ᱭᱟᱜᱮᱨᱟ ᱛᱮ ᱤᱧᱡᱤᱱᱟ ᱭᱚᱠᱚ ᱴᱨᱤ ᱛᱟᱱᱤ ᱨᱟᱱᱟᱝ ᱜᱮ ᱢᱮᱥᱤᱱ ᱤᱧᱡᱤᱱᱟ ᱜᱮᱨᱜᱤᱱᱟ ᱴᱨᱤ
0: ᱡᱮ
1: ᱛᱟᱱᱫᱮ ᱫᱟᱞᱤ ᱪᱤᱨᱤ ᱞᱤᱥᱭᱟᱱᱫᱮ ᱫᱚᱜᱚᱱᱫᱮ ᱫᱟ ᱛᱮᱥᱴᱟᱨ ᱢᱡᱟᱱᱤ ᱟᱨ ᱡᱮᱥᱯᱤ ᱥᱟᱱᱤ ᱛᱟᱢᱩᱨᱤ ᱭᱟᱜᱮ ᱭᱟᱜᱱᱤ ᱛᱤᱱᱴᱷᱚᱱᱤ ᱛᱟ ᱧᱮᱢᱟᱜ ᱪᱤᱠ ᱛᱟᱡᱟᱝ ᱜᱮ ᱪᱟᱠᱟᱱ ᱭᱚ ᱡᱤᱨᱤ ᱛᱟᱨᱟ ᱛᱟᱛᱟᱝ ᱜᱮ ᱪᱤᱱᱫᱮ ᱠᱮ ᱥᱟᱣᱟᱱᱟ ᱡᱤᱵᱡᱤᱨᱤ ᱪᱚᱠᱥᱤ ᱜᱩ ᱠᱷᱤᱜ ᱛᱟᱛᱟ ᱛᱷᱚᱝ ᱡᱤᱱᱫᱮ ᱤᱢᱟᱱ ᱜᱮ ᱛᱟᱨᱟ ᱛᱟ ᱡᱤᱥᱚᱜ ᱟᱠ ᱫᱤ ᱛᱷᱚᱱ ᱧᱟᱢ ᱨᱮ ᱡᱚᱠᱚ ᱜᱚᱱᱫᱚᱞ ᱪᱤᱨᱤ ᱛᱟᱠᱨ ᱠᱮ ᱥᱮᱢᱟ ᱡᱚᱝ ᱮᱱᱤ ᱛᱟᱨᱟᱝ ᱜᱮ ᱫᱤ ᱛᱷᱚᱱ ᱤᱧᱡᱤᱱᱟ ᱠᱷᱚᱭᱮᱱ ᱡᱚᱜ ᱫᱤᱱᱟ ᱯᱟᱢ ᱠᱷᱟ ᱛᱟᱱ ᱭᱟᱱᱟ ᱞᱚ ᱢᱟᱠᱨᱤᱱᱟ
0: ᱡᱩᱨᱤᱭᱟ
1: ᱛᱟᱛᱟᱢᱩ ᱜᱮ ᱪᱤ ᱞᱚᱵ ᱡᱚᱝ ᱥᱮᱛ ᱫᱤ ᱡᱤᱵᱡᱤᱨᱤ ᱞᱚ
0: ᱡᱩᱨᱤᱭᱟ
1: ᱛᱟᱢᱩᱨᱤ ᱛᱟ ᱞᱟᱞᱟ ᱤᱧᱡᱤᱱᱟ ᱱᱮᱛ ᱠᱮ ᱱᱟᱱᱫᱟᱱᱤ ᱢᱟᱯ ᱪᱤ ᱠᱷᱟᱱᱟ ᱱᱟ ᱛᱚᱢᱚ ᱭᱚᱠᱚᱢᱚ ᱛᱟ ᱦᱚᱸᱡᱚᱜ ᱫᱤᱱᱟ ᱡᱟᱱᱤ ᱪᱩᱠ ᱪᱩᱠ ᱛᱟᱛᱟᱝ ᱠᱟᱫᱟᱝ ᱜᱮ ᱛᱚᱱᱤ ᱛᱚᱱᱥᱮᱱ ᱫᱮ ᱪᱩ ᱥᱤᱜᱟ ᱡᱤᱱᱟ ᱥᱤᱜᱟ ᱫᱤᱱᱟ ᱛᱟ ᱱᱟᱱᱫᱮᱱ ᱢᱟᱴᱤᱡ ᱫᱤᱱᱟ ᱟᱛᱟ ᱱᱟᱱᱫᱮᱱ ᱢᱟᱴᱤᱡ ᱡᱤᱱᱤ ᱱᱟᱱᱫᱮᱱ ᱭᱮ ᱠᱚᱡᱤᱱᱟ ᱭᱟ ᱡᱤᱱᱟ ᱛᱟ ᱛᱤ ᱴᱚᱢᱚ ᱡᱤᱜᱞᱟᱱ ᱫᱤᱭᱟᱱ ᱥᱮᱜ ᱱᱟᱱᱟ ᱦᱚᱸᱡᱚᱜ ᱫᱤᱱᱟ ᱭᱟᱝ ᱪᱤ ᱱᱟᱱᱫᱮᱱ ᱢᱟᱭᱟ ᱪᱮᱨᱠᱮ ᱠᱨᱤᱜᱤ ᱥᱤᱡᱚ ᱥᱤᱱᱟᱭᱟ ᱱᱟᱱᱫᱮᱱ ᱢᱟᱭᱟ ᱠᱟᱨᱢᱟᱛᱮ ᱦᱚᱸᱡᱚᱜ ᱫᱤᱛᱟᱢᱚᱭᱚᱠ
0: ᱡᱤᱱ
1: ᱟᱛᱟ ᱞᱚᱵᱡᱚᱱ 시그 테슨디나다

0: 중아
1: 중아
0: 응
1: 법천이 다시 누구 도마대요
0: 아 니고에니요
1: 레조 안들까 아다치가 다쿠치 못할 거느라
0: 다 아트크뇽노데 고무톤지라즈자 다 잼바초스마다 돈지랑 아자트케다 돈초 질라 던자 ranga phaya laka gochotna tshiga gago
1: karjun daran leunu go orpi lakani nakatayo
0: phache nakago mu lakani antma manja manja ne kan samatstana nikhumri
1: karjun daran shirtsun go nu go amapi go nani ingina amapi chi kon kamu ingina amena tag chapnara
0: atka mangno na ma sheni yomdr
1: o na kas sheni
0: ji
1: ata amenta go thungkon da thamche bu rangdi 총은이니느라 사체 강소니
0: 다 마케이언추 오사가 맞다고 자만 듣거든 케인다게 자만 다 케인디스 제네요노 자치고시는데 여상주우스레 시나라 죽느른데 맘페치나라 죽는데 자만 말이야
1: 다치가 나시가 지그지그 차치오노가 하나가 차치 그렇게 차치 치즈고니나 띠니 되는 나치 정말 갑다지나
0: 들어간데 안초 데 롱카란 죽초 맘페즈오모 天津海关的南京海关的怎么开本东路我去本地去去红了个诺巴门路的有海物质的这怎么去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检测室的在海关的

0: 공공의 싸마이노 데 이긴데 탐제나 답비게 머리리나 디오너레
1: 카츤타는 또 지금에 단에 또 용스나 그 추스마가
2: 또 뉴
1: 간지온더
0: 오리데리 단 잠는 진이니나 총내 그 샵시 컨컨스 좀나 세뎅 남컨데 조고나 마웅와단 들까지 그 앙요뇽 캠바스가 니 소나단데 돈진데 세세주 고노나 니네 진데 담지 보 난지고 뭐 들까 메트나 그렇게 돈지대 인이나 양 그렇게 돈지 못도가 능니 차친 지금 진유와 손도 오늘에 뭐 다 중국 능크니 세뎅 그 시술인데 이 조고 뭐 더나 제치 좀 바그 세뎅 얘기를 한다 오늘에 콜라니나 춘데 시절라 중국 거 머래라시 시절라 중국나 잠는 그 사차 수수니 정말 킬레노 잠는 그 사차 수수가 내그 담지 그 있나 킬렌 돈너 그 도모가 제치 그 그게 영 지금 십실 그 세뎅 얘기를 한 거고 뭐 달라가 오늘에
1: 나요 오늘에 당에도 애니라고
0: 나가니
1: 지금도 간리 SCS 공수슬 나 공수데슈가 르시가 공수모 근데 잠블랑 라칸네 첸츠 라칸네 아트가 고치우리
0: 어 정말 길은 돈도 고
1: 아트가 길은 우리 데라 나는 그 추우 샤나스 그 추 리트시 나는 다 잠만 그 추운데 베스마 그 추티 사커리
0: 커리 난 그 추 좋다이
1: 좋다이 나 잠만
0: Non, non, No, Sedenga Kilir Kachinuna, Tigan Rosu Gentina, Takasan Rapindali, Yogiokmo, Hapatina, Apinda Leon Gorum Tunina, Wormenga, a map bigger, Chachin Tonina, Sonzin Dokmo, Naredi, Quatinche. Then that New Lundangina, Toyang Chang Tonde, Top Joina Chuka, Ajayung Chiniga, Gonton de Top Join Sona, Natsu Sanisusuga, Kilichuande, Ajapta Kri, the Choina Chiga, Lankai Posga, and they teach you on the Mukonina. Pinda Jambachi, Tadui Chura, Motui Chulaka, Pambachambo, or more. So let's go to go.
1: Womashan and the Sona Shushak. Talakaranga Pitchin, the Mahino Nyoka, Saraga, Seranga Pitchin, and Chuman Pitchin, Notizamaza Senachuka, the Chantalaka Shiraga, and Yelakatunula Chuka, the Sajakaining, the Daily Shando Husho Shangla, Samand, Dom de la Casoneta,
0: Muhinur, Tap Tonga Manataka,
1: Jim,
0: the Monacanimu.

ngalurun za thung dang ngalur chashin chim thur songwa ngal tung kan je yel chi nyam ba so jen jan so lang a dong to ki nyen shi li da rong tan do na gu la shi bin de ri ge din ji ge ta qian nun he jin chen me bi ji chi songwa dang ni kong wa ren gong chim thur songwa li le ji ji ma cha ji chi song yo la pe ji sen zhu jin bi huan ji zu bi si ri ta jian nun he ji chi song yo se ren 아름냠제 초코나 야쿠티 친니흐니나 아예르키 녀르모라 아예르카 와쿠니 베비야 다른즈는 거출 요츠 참조기 베리와던 아름냠제 초코나 야쿠제 신제 보이 년들 사족베디 니응고나 아예르카 쇼니 펜스통시 비마멜라 남티 아름냠제 초코나 야쿠난 자굴시 바당 디능 발라카 냥드니 비 롱든 사츠키 젠 잡골이앙 디오세르 사둥님 데요 젠지르클 잡골라 고템 잡보당 아름냠제 초코나 야쿠제 예송 보이 치저그니셰게르 아름냠제 초흐나 야쿠제 콰송마르키 디비디술 셰브진낭 멤블라 남제 뜨그바당 디능 치 제브드니나 발라카 냥든 리비 론든 사츠키 셰름제 론든 처치 흘란자고 테비숄 자고 딜리 메츠나 숑양 멘르 허미 테멜라 젠치 딘정만 비 낭슬이용 숑메세르

0: 야 조금 나봐야 되나 티 다르다 리슨 다툼 큰데 냥큰 조금 그 카프톤 그때나 같이 토마르 대랑글이 생긴 나신 큰지 냥큰 조금 너그 카프린 릴렌즈길 야 조금 디모 디모 디모 디모 디모 디모
1: Okay, thank you.

0: 야 도보디모 왜 도보디모
1: 디모
0: 야 조테랑 글리 신디나 아시달리 라만 잠바 글랑 비에르스티가 야르긴 톤실리 오스코노 그만란다 스즈간 참디 르키 커디
1: 아니 담무 르닌즈나 아 우츠 아 아니면 천지들을 같은 들어간도 들어와 뭐부스 나 자켓을 안에 우리가 들이 아 동구니까 토트모 전수 그뭐
0: 레리리 라항쟁구다
1: 아 또나 미쳐진디 뭐 내가 좀 됐다니 그냥 천지들 뭐부스 나는 좀 뭔간다

0: 야 저거 데모
1: 저거 다시 데모이나
0: 저 데모 데모
1: 저건 거 럭치 저거데 마코타
0: 럭치 니샬메 치코 좀아르 테랑 럭치 땅보모 라만 잠바가 릉비르스가 야르긴 돈실이 요스고노 말란데 이거
1: 오 야야야 다 초소이 테르도마 츠토마 츠슨부 토이 스토 게 와노 천지 포냐근 건좀바 용아 난노 사비나한테 시가 고카메 페 니에 나타민 혼도나 카도카르 그럭시 끝니 응 지금 뭐나 다 얼른 그 사라요 거
0: 사라요
1: 알레 동네 나 얼른 나 지금 사라요 나 사라이 던져 큰 말이 통다
0: 야 갑자기 밀레스 나 코트기 야 데모
1: 야 데모

0: 공니 아 다대랑 그 리슨진나 나치 고브드 타르탈마 친추치 그 아다 까봉 엄마가 리슨진나 두고스 그리와 샤너 모 다근진나 나치 엘마 친추치 다른지 돈도 선드닝 너무 그 달아 18 세컨드 고브드 이와 다나 토포드 그냥 튼든 땅 잠비 모뎀스 야타나 와튼데가 그냥 그 두고스 그 카프트나 그 나치 토콘데 그 카프트는 지일 야 토포디모
1: 어 디모 건세바 디모
0: 그 디모
1: Oh ya, di nak donan dah ingkinan ni, di file rekod awal nongat toko dasia cikar ni, tempatan alien cina zaman ada tu kamu.
0: Hari.
1: Di nampak kita tu cikar loser gonsok ti, mana nama ti kaya cakap ni dah cakap Thompson.
0: Thompson senun.
1: Oh Thompson senun tu sebab alien cina zaman aku tu dia juga ni.
0: Nampak tu Thompson senun dah si.
1: Ah.
0: Ya, kerja milik senang kau tu lagu, timu.
1: Oh ya, kau tu cia.
0: Ya.

0: 야 도보디모
1: 오디모디모
0: 야 저 대릉글에서 니나 시달리 레와스 샤티오크
1: 오리와스자 갈린 산지미나 알마 도마 투센도 순돈베 모멘데스 코노 티치타나모
0: 도마 소그
1: 오야
0: 킬린더스 좀비 모름데
1: 오야
0: 야 카지미레스나 코트글라 디모
1: 야 디모
0: Ready to go.

야

0: 자상 TV 년군족분한바 다양 디수지흥게 대릉게 톰친더라글린친 스톤츠므드니족고당타 남바치 띠르친테 나츠린친들라 특크르당아브자초르 긍릉능노 릭슴남득게 과진 치샤바긴 데나 대릉글린친데 체릉조마게 좀직 일데땅 체남비 옌름데 좀바긴 렌친디 좀증간 커바 체릉자히땅 다클와 스탄진츠 제초스타클바 아흥직 체릉긴 테르남바 촐 자히르데릭시
1: 주지 비르스 제도라
2: 고피워요 히르크상캄
1: 리피워요 젠조의 카르토
2: 나춘시피 옌르지 제조
1: 조고
2: 총총조
1: 나춘시피 가스 제 카르토 렌즈

야, 다들 신담지 형님이 나청 없지 쪽서 제초 정말대 모이나. 조시담비 헌조로 문득은 저렇게 전이 다양 초청마 나서 담화 강노가 희르게 쓰라 청청을 때 저는 워크라 롱튼지 체대철 나청 없지 쪽 남라 거득시비 나청 시비를 갔을 다동 린츠놈이 한등 좀송 나이나 린츠는 돈 쓴바 아침 노릇 허인

동경기 지식시에 진유땀 방탕도 참참란 조진유땀 쇼브르 자가 낙성던 로실 대트른 도실 동경잔 동경지 지식시에 진유땀 초리 공쿠르 사진유땀 사마사비르카스 자가 라스르가 초마사실 대트른 향신 동경잔 동근지 얼굴 조이 회차치식 녹근이었던 아치라 공기 라스르가 거르가 회차록디 자키 데트른 도진 양 동근 잔신이었 다타 동근 얼굴 참사다니 남키 간마사진이었던 공물 자키 마티 땅녀슈 양 데트른 도진 동근 잔 사마사급스 저거 냐비 뉴이 젠드노가 아치르군가 저거가 라스르가 초마 무심나무나 시티 저거가 하정신보리 응어 포안정송 더세쇼라 릉거 포브르 르르시 저거자 통급스 저거 영 하니호니 젠드노가 아치르군가 저거가 라스르가 고르가 스탐질라 옛남문도가 시티 저거가 년난도거 저자라 나 저거 챘는지 그래 시 라장시시 공모르 저거 죽시긴 든다다니 동근란 더더 찬이그지 나정 뜨르다나 문도거 닌진나 라스 사게 큰 라스가 거거 회차라다기 아치르 공기 경험한 조제니 산드 머신너레 시 아니오 더스 거적진요노 그자크르티스 자크가 마제 나 근데 하정가가 저자라 니 어른 거 첨장가 시실 자크가 아치르 공 과천치 다디모시 시 럭바이기기세진 지다단 즉그 인정라 송송타르 시를 아른그 참한 조성스 즉그그 아른 참하다진 할리송 그거 문든그 아른 참드 어봄싱 토위 가와브시 즉데 완흥라 톰부르 딱닌드 다등 흥기흐정 즉은드 저거로 데모이나 실패버 갑스셔 시 돔근 남용 마히브레 저기에 잡들렁니 니초라 아르고시니 리노그 강와 초 얼가그 시티 저거가 하정가그 칭아 실아용지는 치히네인 디티스 돔근가 따다 초 천이끄는 아스테리 초에프가 있네인야 더즈리다 그녀가 까무 허르송스

0: 야, 저 보 청청서. 아, 치그 샤노가 저기 그니 바르위 신토스르고 노가 담질인데. 저 보 청청치 르안용즈. 레 담질인데 녀노가 토니 양 저 보 청청서 니슨 간다지송. 레 나서영 담질는 그 저근능신. 코리그 진짜 욕화스그라. 영나 사마 젠지 심부즈 사탑송나잉 남이용 아랑닐라 하정지위 마땅 영나 아랑닐라 총지 날선사그 파일 아랑그 아랑침따다 남이나라 젤마탑가
1: 총총 나라 나와요던 니체라 몸츠르체위 담지라라
2: 두부 총총 나라 셈바요던 니체랑 예흥 두비 제르르틀
1: 나츠 냠데 나충시비 알가츠던조
3: 히르가 가르초인 자위 가르콩
4: 노르가 로그시글리뉴리 가르콩
3: 히립저 데모토비스카 쿵
4: 알로세저 제충저비카 쿵
3: 나초 로렌단세아르 비카 쿵
5: 조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초시비에르가 틀렘친저 아르비에카 쿵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야 나총 조보소 등 나총 조보세 감나 린슨들 산시 능거여비 나총 조보 남게 샴든지 파마 남바 데나 데른 그 르비 카르쿵 그 참바 정원다 그능아 니영 첸남버 워숑 맘멍 회튼 강니 화튼이 노게 참득라 정위 천세고노 담진 체튼르지 잠노게 참성 로시 고르게 회팀 득능니 시바 릉크르다 당위 지금 지는 지스롱아식 임시비 희샤 동어식 창문 냠치듯이야

나옥지가 찍박찍 경거 뜨건 람님 그 까자다는 천들 그 까자스 마르톡 비메가 테로 카르톤 사도 사이 나사친 돌톤 돌면 니마 카르로 건두 그 터 인도 그난 비 소락치 그 나한지 오나가 몰림 좀 몰이야 고진도 사도 사이 나 뉴스 검 전통스 대 뉴스 그 괜찮지 인 건너도 괜나 테랑 카르톤 괜나 머금 천들 계속 대한적 총만디 랑도 그 몽스 건두 고진다 챵파 총마 혹도 고진다 지금 그 언들이 옛나 포문담님 세진데 챵나 그 따츠 챵나 다치무즈 옛나리디나 심오챵 챵나 갸치 갸웅 저니만 허다만다위 거쩍 침부려 쩐두고 갸지 헌샤유 갸지 톱통요 요 챵나 포문담님 그 갸와 접누 그요니 포문담님 그 리카리도 그요노 온데 모양 그요너리 옛나 서동서 옛나나 비가자로 갔다사요 그 춤티야 냔사요 너 옛나 옥자 서동서 옛나 땀같이 가는 건슴 욕디 루르키메르 콘슴 욕디 누가 사샹데 무리야 용두고 뜨고 살리버 모두 게다 통원에 있나 로로로롱 그 샤주 샹주 번들이 세주 세주 번들이 뭐 가르트 세주 글라카요 옌담은 그 니가르트 즈론주 보고 삼지 삼바도 무슨와 샤포포 드포포포 번들이 마르토 비마 사도사 옛나 가르트 론디 원들이 문온디 원들이 호모 사도사 옛나 뜨고 함카이저 디 원들이 치카뇨 디 원들이 다는 또 모더타 그라초 옛나 마르 타르글 그라 가르초 옛나리 디톤더니 토마딘 동어지 잡죠 뜸운다들이 다 뜨고 서동서에 나 뜨고 뜸쇼이 앞삼 교리 뜨고 남비가서 통통으로 자고 말룩럭인 거 같지 마음용는 마르 뜻은 몽고르캔 보마튼 함이 와 알라 마음용는 마르 리삼들이 다나 증자다 증문자 사드교느리 아니막치 그 하리고 남비가서가 제견나 다옥치기 사신 돌튼 돌마다 들근디 오나 옛나 디노나 챤나 남비가서가 제견나야 다후몬람님 그 까챵쇼 디나타가 모아탄도 보네 코마요너리 타호랑라즈 옛나타가 타츠 디로르디 디르좀슨 카프쇼바 마음용너리 다 타마라프챵 죽치 그 좀슨 챵나 타테란 카르툰 사당시 옛난도 무고 카블리모우드 갸ን도고 타가 당오밀디니 쎼코가 갸난도 무고 옥치가 닐은쳔 보이나 까챵 마키나 몰로고 삼도고 까챵스 까챵스 그 챵 죽노 켄난 바챵나타가 남비가스가 진니 다블로 예사모 오요사이너리 라챵나 키르고 욘데 메거르 니거 잡종메너즈리단 다이나믄 나테랑 카르슨가 니르케바케나 포몬담님 그 까챵스 쿄 디우캬쟁누 겸선데 무옌 다이나 우치기 쳔무옌느리브디나 나타테랑 소캬나이나 모미디니 셈산비동나 가그 유튜브토비동나 지지즈쳔즈기옵디나나 로카르튼데 무즈케팅 아웨 조롱 글리다스노 마챵탑삼케 요망암 키르파즈음삼케 야미 다타츠쳔즈리브디나나 르그니거잡종메나 모민데 무드챵고나 챵챵고캬나 땅아인정먼정거드 우치 쳔속록속그 까챵모즈 챵고남 조화몽속치기 챵카칸라드리다나 단다만데 무야근둥나 서동서이나 지글옵지 루요리 삼견라즈 마르톡 비메가다나 카프쇼근도 무야근둥나 할리바거 까모 나즈겐 게리타나 아터나 인게리다나 타츠만데 무엔게리다나 니츠그나 칼람그 챵누고유 좀선소난가 양양 챵드르난가 티뇨 땀까치니게타가나 비싸와죽고느리 돈다바니가타가데 츠츠톤사니가톤다고느리 마르톡 비마 싸와미나 로노마르 삼두고랑도견나 싸윈도 바식게 까챵도 무인 다롱챵나나 비가스가 챵챵나 챵니타와르 타님 타와르금 루화망츠고인도 고럭챵오느리 머르그니 야타마므니 뜨무즈리다나 다연로 카르츠치 무즈가당 아튼정나 나지 모쳇 카므르리엔다즈 떠챵나 연세교 임선도 무인 다연나뜨근 따츠챵나나 비가스가 챵챵나 옥치가 츠무즈인느리 디디 모미디니 카제니만 떠챵르마 가마마츠고 버펀단다 챵마마츠고 고완다즈긴두고 호몬담님 그 까챵즈게 호몬담님 그 챵와즈 쯧고고 세긴두 카르츠친 무즈가당 그 까챵도 챵지그나 쯧속즈고 땅아소난득 니브게 인담문 그 돈득든 쯧죽고지즈 돈득디 땅 조르고지즈 리마르투비마 카도이 아르갸로로즈글득도 유캬르갸니 옴조즈고 까챵챵나 따따이 니간자노 마르 뜨냔냔비나 냔노 마르 제주 능이첸난바나 비가스가 몸이제나 우츠카 까치니 야키드노로 콘신이 니첸난바나 비가스가 챵챵나 따노저르 챵즈긴 야타가 캄츠르테 저르메 톡터저르 까챵챵난도 무리야 캬니차 다이나테로 카르튼도 니르케바챵난 쳔무즈르디니 나모니 토니게챵나 우츠가 뜨고 호몬담님르디니고 타모모 챵나 머르금톤르고디 모모우드 챵나 톨르글니가 탑고죠 톨르글니가 통고죠 리마르투비모 톨르글니가 마탕나 우치기 까치 쓰다 댄고마 오늘이 도쿠르모 마후이마 오늘이 지르케 겸튼 쳔즈르디니나 쳔나바 기르긴 모우드 따가 탐브름바 모우즈 쳔두기 오나 더 까샤데 챵퉁즈가 마르다 까샤데 쎼퉁즈가 마리단 다이나 만나 더 대응옹니 토니고 모모모 토가 따기오니 모모모 토가 가기오니 더 다켄나 바켄나 르니 타르프리야고 안 터득이노 더켄 머부츠 무가 차엔 르 혀머고 니글게 멜로 옌나
ཁྱི ཕྱད མམ གསི སྲང རེ མོ རེ

0: 아망 춘 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대모 아망티아 로탄 아르바디 돌비 거리센 서
1: 가망지 판으로 왕들다 대비 가와토바 톰친들이 인지르진드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들아
2: 자치 댐비 인형 군족부 남바 참드니 영 바마프댄 증글랑비 또 르치니 이끌 제모니 세르구누가 망르즈 제적근 헤름뜨고지 시효라 참이 냠스 지룩시

야지든지

0: 토마 코랑 하트랑라이나 토마디 한치거랑 거 침청라 탐추부나 채치라 연단 치스기 욕 먼저서 막치과 치스기 욕 아더 흑돌 좀데 다기르긴 거 스타티 와르크 샤비 레름땅 저기 냠능 저기다 초냠치디 지인 더니 참바니 바 로링 담비던 가가 참반디나 다자 진행 그 남비 카프르데 넬린란데가 영르가르즈나 추 저와티랑 가 남반디 시규일 데나 데른 거 디초록 지그른 거 레츤디 능돈 지나바 르디기 고닌 삼주리나 너무 그렇디 다나양 다타 레츤디 냥고노 그냥 그 남바가 랑랑 거 가칸치 소라 감당 미와타르 그 레츤디 참바 소소그나 시규라 참바 소소네 냥주 리바인 야다나 다다 데른 거 리츤디 참바 등부 소송 퀴즈 살랑 거 참반디 능아 응이스 시규일
1: 담비 흐송 츠그레나 가든 로빈 덴츠쩨 람투욘
2: 담비 흐송 츠그레나 츠로아메비 올로르프쩨 쇼바욘
1: 담비 흐송 츠그레나 고브르카비 담미크 드체리욘
2: 담비 흐송 츠그레나 아리와 공위 화스므쩨 르윤흥욘
1: 호수 키지 샬랑
0: 야트고난 바 따르타 데링글리 츤디 참바 등부 소송기지 살릉 그 참반디 능아 시규일 되게 소송기지 살릉 그 참반디 능아 달진든 주 토라 등 소술 릴위 만나 등 더니 소소 그 샤와 지르크 탈라 샤와 니르콘 우스진 조건 온도모 만나 강망즈 그 체데 글음디 단시 달리니 다 소소 그 로라르 격살이 용노 셈랍산 비명이 용노 르르르케 바라 다용노 샤와 지르크 냠뇽 탐칠라초 냠실이 고사 드네 판스나 그거 상도 지리가 갑다이 고사 너무 검색 그 참바스리 드네 데른 그 레츤디나 고브르시오는 그 능돈데 고닌 참주시바는 무슨 더더 제디나 다타초 근 하우츠프든 데르니 서클은 마브든 오고 야르문데 간라 모프투즈기 주이 데나 다타 레츤디 산신 무슨 비냠 카나비토나 다간락 리트 릉그 카니릉 정사젠사 드네 기르긴 그 토므르제르와 Mungpozgara yosachiri tina teringa rikamil qolam changdajili dali chu Siangon zombi Galwa yi qozu makharnara yang shugur Galimda jeti pansinla, kabdara yangna pansinla Jilinshi chugu korkumda muzgu yoka Tina yang nyamkun xarwa Yang ganlag ngomakhini Tamu nyamkunara yosachiri tina Ganla ngomchuzgi juyil Teringa rikandun gan gawu septinam sonushena Chiga bjachit jagni galundi Malosu zongni shizg Da chongri niwili Yangwir panga tangtang zibi Danur lagasimdi Ndrondi Tanglanta nyomlag jinugar siyanga Ndrokwarganindi sewa samuzgara Chongri niwili wakchak samuzgishig yokas Арамзинг нарсон батангтны талхуура чонгондддго рамгандамс ниртун оргоголонди цурмунэрге тун хувтаанданы хомтрашин нүгүсгэни дарынга файл хэсэлэн шангтхондны да файл товсугэл иркэнгэ шигсэгтэни лун орнагаран хэркэнгэ дагны тэни лисисэгтэни ниртун чужэгэлонэ бэли дар малхурзун мэрг хомжангтэни лун овзэгэрэнгэ да мэрг хувсонди хатнгэри тэнгэгони бамбун исэгтэни ниртун жовжэгэлонди Rizong sa zhong go zhig shtara, ta tar kib ge Tianjin sa cha, Tianjin zhong chan dana yu nu ge Tianjin zin zha, daga zin tig, daga gergin, tukma ga lugu ni Da saqni di sung dali li ka chup sik di tang na Da lo re re zin ge, da ma lo suku zung ge Tuma zhub chan da chili dali dar ti wara Da ni di ka ni li ka li lu ma cik ge dar ti war da zin zha raba rungan da mu zi Lontarishin tsungwaasi kukataga lori rigam torji gachwani yang tal huwanda taga kargaga yarda sabi jamjri langi dali darkab jenanga lopchin mangchag jen mangpozgana lomniri yekonu anirkabda musri. Taga dartayin jenara ganla da tinjin zhongchirindana chur malu sughurzunga nzindrandi dotam dali nzindrandaga kargan zindagangan kari dawni da musri. Yatana dartachu deringa lopson kijig xalanga tsamban dabjilandaga deringa rikandun gana khawu tseftana Ni sirkalam dila kabdai juyil.

0: Abda yinri la.
1: Ale ale.
0: Re gan la tani ta gan lam chonu she china chu ma lo so zong ta won de sa ke sa cha chong chong de mo zgi ni chu rang ji ke ta chung chong chur je ge ya chil tin jin chong chur ndi ta rang ge lika ga gim ko tong tam bi lika li sa ga ni ndo go ji song sk de ge ko ri gin de mo zgi ji nu go jerm ti tho ge ti ko ri gin de ni ge rang rang ge cha par cha chi ta she ta ko she li so na mang po zgi yo che ra mg sil ta gan lq ti na ji ge zu rang ge la kana cha chi chiz gi yok ta tang ta ni ta gan lam sun she china chu cha wa ge jerm ti tho ni lob chung ge Likan dira ni rzgin zindaga yisgitani, mamdran garin baadin zindag kirsgitani, tomdran garin baadin zindag kirsgitani, ta lorum zina chukar, gerim ririga kirga, lootsuk la kainin, xigi ngonsig chaparnarana yonugu warkabda muzgirida, hobchung, mamdran, nim tomdran, kanganara, da muzgirida, na yaji, rikam daga, da zindag zingin bichani, daga, lorubga cha zina chukar kirga, zindra, dotamga, gankirag zuwada, chikin zingog, di cha chira, yang, diwarna chapar chasga yuk, da zuganag kabda zina.
1: Re re re ta jertung ge ta phasa phai da ne ge tenjin dong chirin da ni gan chen yong ji na a ta ka sa ni ang ge sa long shong ni ma chi she ka che ta re ten ni da zu te ta na ya ge gun ge le ya shi ge da li che ri ta phai ni lo ten ta zu te yi de yong chi lo jil ngor su te na da yang Among us get twenty chat and get as a demishigra chatang she goramago. Ta so so orangi nirini tatinani taroko long chatantam that's a tena ti such a nigga chapter katoni chishana ta potag korikijanita shig chapter yon. Ta chapriyon ta te so engineer a khamjo ki chadira asa chini ta ti ta to nanjo
0: ni
1: ko ki chani engineer ta ta xi ge ta sa ge chachin ta xi ge hani ta jo yan ju ga sa ni engineer ta ko ta a lo chona ni ra da sa man da na ni ra da ta ngi jo man da engineer a xar tuli ni ya ra sur ki ni chachin certain ge jera songonera anga nangaran ge yodi lochong na na yodi amandang na na yodi injina diyonjina xi ge da charching ge tognin chapru yamtin chenbo yok
0: ji
1: da te kere kere da hui jeng ori chenara yang ti tok chen
0: ji ji
1: da da todum ge chani da rang ge xi ge ni xi sam mo zhi ji ta
0: ji
1: da todum ge chani da xi ge ji chapru yok
0: ji
1: ta khoin jo ji na lo ti jung ge je di se ji me ke ti han che ke ji lo ti de lam che ji me ke ni to ne ji na ta ke le loma kru wi cha ra ma ge lo bra li zo ga ng cha ni ji na to dum ge chan de na shi ge ta cha pre ga ngi chen zi yok
0: ji
1: ta da sa ni ji na shi ge to dum te dege shi ge ti tong ni da ge de lam shi ge chag dam ni
0: ye ji
1: da ge ta ta ni ko sha ko ni ko wa ra sam kan ge na le ji ta sa we ni
0: ye ji
1: ta di tong ni shi ge de ge li ni da yan chen ni de ta na ta u che san ni ji na da di tong ni ji ge jing dang ge mi nu to dang ge cha na di ta shi ge ge ji he ja ko ni an da mo cho ra ju xin ta
0: ye ji ya
1: ta ko ni ge ji na ᱟ ᱛᱟ ᱨᱟᱝ ᱥᱱᱟᱱᱟ ᱡᱟᱱᱩ ᱠᱷᱟᱨ ᱛᱮ ᱨᱟᱝ ᱠᱚ ᱯᱟᱭ ᱢᱤ ᱞᱚ ᱥᱩᱞᱤᱥ ᱠᱚᱱᱮ ᱫᱟᱣᱫᱤ ᱛᱟᱪᱚ ᱛᱟᱨ ᱜᱤᱨᱜᱤᱱ ᱡᱤᱱᱟ ᱛᱟ ᱪᱤ ᱞᱟᱯᱥᱟ ᱞᱚᱯᱴᱞᱤ ᱡᱩᱨᱟᱱ ᱡᱟᱱᱫᱚ ᱠᱤᱱ ᱜᱟᱱ ᱠᱷᱟᱨᱛᱮ ᱪᱟᱝ ᱪᱟᱝ ᱡᱩᱜ ᱢᱟᱱᱟᱱᱤ ᱛᱟ ᱪᱤ ᱪᱮᱛᱟᱱ ᱜᱮ ᱦᱚᱯᱤ ᱱᱟᱝ ᱪᱮᱢᱟ ᱪᱷᱚᱝ ᱥᱟᱢᱡᱟ ᱪᱤ ᱥᱤᱜ ᱥᱤᱜ ᱟᱱᱫᱤ ᱠᱚᱱ ᱛᱟ ᱜᱮ ᱞᱚᱯᱴᱤ ᱴᱟᱵ ᱜᱨᱟ ᱛᱩᱢ ᱛᱮ ᱛᱚᱠᱷᱱᱤ ᱡᱤᱱᱟ ᱪᱤ ᱛᱤᱪᱩ ᱛᱮ ᱛᱮ ᱢᱟᱱᱫᱟᱝ ᱱᱤ ᱪᱷᱟᱛᱚᱢ ᱡᱤᱭᱚ ᱠᱚᱢᱚ
0: ᱡᱮ
1: ᱛᱟ ᱦᱟᱱᱤ ᱣᱮ ᱞᱟ ᱥᱚᱠᱛᱤ ᱜᱮᱞᱮ ᱡᱤᱜᱤ ᱫᱟᱱᱤ ᱟ ᱪᱤᱜᱩ ᱟᱠᱚ ᱴᱮᱢᱴᱤ ᱢᱟᱥᱟᱡ ᱡᱤᱢᱟ ᱛᱚᱱᱤ ᱞᱟᱠᱚᱛ ᱛᱮ ᱜᱤᱨᱜᱤᱱ ᱪᱟᱨᱤᱱ ᱡᱤᱱᱟᱛᱟ ᱟᱹᱱᱤᱭᱟ ᱠᱚᱱᱟ ᱭᱟᱱ ᱠᱷᱚᱨᱜᱚᱱ ᱱᱟᱨᱤ ᱛᱟᱜᱮ ᱛᱟᱡᱤ ᱛᱷᱚᱱ ᱪᱮᱢᱟ ᱪᱷᱚᱱ ᱥᱚᱢᱡᱟ ᱭᱟᱱ ᱥᱤᱜᱚᱱ ᱱᱟᱨᱤ ᱛᱚᱢᱫᱤ ᱛᱷᱚᱱᱤ ᱫᱟ ᱥᱤᱜᱩ ᱡᱤ ᱢᱟᱫᱟᱜ
0: ᱡᱤ
1: ᱚᱞᱮ ᱛᱟᱱᱫᱟᱱᱤ ᱡᱤᱱᱟᱛᱟ ᱠᱷᱟᱜᱮ ᱛᱟᱱᱫᱟᱱᱤ ᱢᱟᱪᱟᱨᱚ ᱫᱚᱢᱟᱨ ᱠᱚᱭᱟᱱ ᱡᱤᱱᱟᱨᱟ ᱭᱟ ᱠᱷᱟᱱᱟ ᱱᱟ ᱠᱷᱪᱚ ᱭᱟ ᱠᱷᱟᱱᱜ ᱠᱚᱥᱚᱢ ᱛᱮᱱᱤ ᱛᱟ ᱭᱟ ᱠᱷᱟᱱᱜ ᱛᱚᱫᱚᱢ ᱵᱟᱛᱮ ᱭᱚᱠ ᱛᱮᱱ ᱦᱟᱱᱟᱛᱟ ᱛᱟ ᱠᱷᱟᱜᱮ ᱞᱚᱯᱮ ᱛᱩᱭ ᱱᱤᱭᱟ ᱠᱷᱟᱱᱟ ᱥᱚᱝᱜᱟᱱ ᱫᱟ ᱭᱟ ᱠᱷᱟᱱᱜ ᱛᱚᱫᱚᱢ ᱵᱟᱛᱮ ᱡᱩᱛ ᱛᱚᱱ ᱛᱟᱱ ᱡᱤᱱ ᱛᱚᱜ ᱜᱮᱨᱜᱤᱱᱤ ᱱᱟᱱᱫᱟᱜ 다 이게 자꾸 때다 답시 얘기한다 또 덕지가 내 누구 찾다
0: 그래
1: 디 때리다 딘토니다 다 니티온지나 다나 땅아 저여서인데 나 이제나 다스테 컵거 소마라 소정글 소만데 나 로마 니브제르제티 도모즈미니 요나마 텐타나다 딱도도 장인데 글 소마란데 디티온지나 다 슝 근그 통콩게 잔이 딱 지금만 다 그럼
0: 그래야
1: 딱간이 이제나 저 저 로마 통콩테 다 장인이가 전해온지나 독식 다 토마 때문에 단 데니진아다 혹시 로마데 치세군에서 총료의 남존이 올릴 그 결정이 오는 거 아주 망지르차 이 돈인지나 시그먼다 로마데 또 근데 그 토나 시 차치멍 그래서 근데 알게든 게 차니인지나요 당에 저다고 요서 빙해 롬당 데스터 인지나 다게긴 혹시 로총 알게긴 첼리 따다 하든 티타인 라카다 니위로 다니 통경아 로운데 살텔리니 로마 소프트웨어 덴타나 디 알게긴 마오 살텔리시게 니템 덴타나다 디 다 하치 알게긴 통마고 자치 그치 코르나엔 치다 체세고나리 다 심지어 엄마 딱딱
0: 그렇지
1: 다 돈다이나 뜻무리 그게 혼대게 통고 같은 게 낚시 분수 속과 다가다 그렇죠 인지나 다
0: 그러니까 이제 워런더니 산디 산드위치스 군도 티슬 카르마 차츠금데 미크즈게즈가 담아이고 지리
1: 야야 어다들 딘던데 그렇죠 게르긴도키 홉틀이 군을 홉디 그렇게 홉트 잡드기나 초코티 홉트티 제차라트 통코야 분수 속과에니 뜻무리
0: 그렇지
1: 다가 참덕 돈이 인지나 세계 차프리 요거다 인지다 소 참덕라 돈이 차지 그 돈이 차고다 대 하나다 안데 사기 참덕 인지나 제습 거니 요알 질런 요니 토마 그게 마테 강진나다 요나 지 토마 인지 카 그 디어지 대 차는 글이 요고 소 총디네리 예코니 다가다 토마 그 차롱다 다 보증 그 토마 마치 지니가 고베 다 아담마다 저간에 이제 모마셔네 언제나 호마즈 그메테 공원 찬그시지나 단도 쇼까 잠덕덕덕 엔디 찬이 오마 세미오 동아티 니와 메나라 망그라 생각다다 와치즈리
0: 제
1: 어떤지 인타
0: 제야 제간다더니 어쩌나 간다 같다 티워크 그거 저름 디초니 단 잔덕 지금 비차니 소름 그게름 리리그 그거 차프짝 멕시코 그건 간 크르스탕 딜라카니 카브다스긴 안드르그라 티츠카간 그 카브다 샨스 조고단 타치나 탈롱오 집든 그 샤이 냠뇽 거나 냠뇽 파슴 소과레라 단 잠능 니만 강 통노 징그 카브다 샨스 미양다니 조고단 타
1: 레레레 따테 시게 차치요 조요크
0: 레레 야간다네 테른 그
1: 그럼 통당 내려야 그 주셔야 그 시간 증권 그 차트다 시게 양만다서 뭔가
0: 제야
1: 야
0: 리드 그 대지 년나란 도타라 양 대릉름 비 고르크 마스노 타양 지마조추 디츠로 요 고르크 요리디나 초 먹스케 양 카다즈기나 초
1: 오야야
0: 야 기르긴 카스 데모
1: 야 저시
0: 데야 샤발람 조야

어디 다 삼디 장노 토종아 샤노 다 토종아 샤노 데레와라 몬반 초르크 메너즈 토마 판싱 난다라 요노 마트 침덕 잠 손도 세신나라 기르근즈 감 손도 세나 강나 릉거 토마 릉거 버지트 지 샤노 장노 데 니야카 메너즈 요노 마르티타나 영 너무 그 토종 장니 톰지 이그니 토마 잠 손도 세진나 영 토종 셔튼 그 체치 치즈기 요크 등 참아쇼 리리징게 모즈크탈리온타 디당남 도르티리소나 테릉게 캅답제름데 테리 침다그당 게르근 토마 강당 강즈감 촌드셰나라타 오마 마르거 제인롱 마흐트과르타 마르마지르 젠다 와예 리시파 텐다 와임 르음 종스코노드게 다추스당 강즈감 촌드셰 지나라 테릉게 거거 츠즘 조피 마펌버른다도 고지기 냠바즘 고아 잠지 마펌버 테릉 니마 한치님 녀릉게 랑르탕 닝고 삼티 아타 샤와 리지 데트그 자브르샤와나 하정 갈치와임바 저르저그리 그 기르근땅 하마 사탕 강승 추나셔나른 그 워제땅 소마르 가즈기 집승라 소마르 가즈긴 종고주가 아레완 타르트기디 그그 능그 니르는 메나프셔그 징그 마판누 고아 고르트고 자르자 같다니 다 탑힌다도고 주히주데 가치와리 그거 주 더잉 뉴즈가는 나름 코와진바 냠브르마와 뚠쭈바 뚠탄바 더주주 자르자 같다니 리듬나다 만저 바이오 이제 말아 삼그 리드가 데랑스잖아 길긴거 갑다인데 먼트트 진즈그 쩡이니 추 다른 질런스기 난드근드 그라다 대츠가 간거 데랑글이 친디 동심죽란 타다거 그럼 린츠마르 이즈근드니 죽고당 타다거 데랑글이 친드르 고르시피 참바 니와 로르근람 비르든가가 참반다잉 동마트다거 공덕신의 인념 그남바 다타 레츤덕 동심다근 죽 주엘데랑글이 친딤 돈즘바당 솜드관침로 로마당 솜드링간 크르바 Tharjabdra khir tarkilwa, shtamdrin sovchichib tarkilwa gantag tsairang sunumarin chimchiyin tangar jimele tsinang nga so yang hafjirinjil suni jachi nyamkin nambi muntad nga chum sorong warkulung tringa le tsinang zantagla sambar rgafsisi. Tiyanchini nga chugu thorin jirka le tsindi riwa ra samchidra samchir zoyo na yang kanguqsang meladu la khotra chukdaga nga chugu le tsinga vijigam chen gupam yang na nga chumdrina chukwa. Yatukunamba nirkubgadimushi tangar jimele tsinang yang hafjirinjil.

0: 잠릉 르빈 콰양승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체당 아여 심코나르겐 빈 지르크드르겐
0: 알랑둥 잠릉 겐지
1: 아망트르 흐테르 므겐게 스노이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봉 신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르무
1: 알랑둥 잠릉 르겐지
2: 자시덴비 년컨족 분안바 최초대모인나 통대야 랑종 잠능어진 치치피레첸는 나치체남라 동아르카송 특비셰피 잠능기서제비에종 저그 고종지바 멘테테 통지엠비 최치 티터셈버 르카세시
3: 다테랑 초땅 아랑아영어니 양망우르지니에 틀레영어 Yang tinir google saril yang erta Yang tinir gopo yang bi yang erna Yang stimbun dai hin tipzel yang erti Da charan dongen chalen kor yang erni Yang arman sunji ya long yang ersem Da de rang man zhen eng in zhen yang en jo xie ge jin bun chi le ji a long yang e jian ne yang ge yim zhe ngu mu ra wa yang e yin ne yang qi se neng kan bi ka hu yang e yin ne dan

영어가 도르치가라 가비다 와르컨치레야 양한간자 서가인다 마치치나야 양아샹츠나가 나함르다 코마치니야 양아스치가나가 거거존다 나치르치글라야 양아가남르츠네구다 야미치인나야 야 코레니르은 따르따르은 지자야 초르군들 호홈부다 선라지글라야 양아 함치나와흑지다 마인지그나마야 양아가 도르치가라가 위타와르탕지글라야 양아 혼고자가 이타카요지그니야 영알레르마가 제허르통타 제브자치기올라야 다하초츠마 홍홍기 딱쇼사치기멜라야 영아나마 오호치따르타후이치기라야 영아가마르나기시엔난지따가마근초치기대야 영아짱송가자하이따코과치기멜라야 Yanga namr khtaga mu ta khwar zong chik te Yanga nangchin daga mu ta shukhule chik minna Yanga rongchin jilla chi ta wankar chik te Yanga namnag sikhiri ta shukhule chik minna Yanga terang chokho tang ta ngarang chik ni Yangaga nochulaga nyangatsilita sachi chigstaya Yangaratra shihim kartar dochu chigndaya Yangaravarinjaga itaramu chigneya Yangamabshaksimlatar chigdo chigzanaya Yangashiksimdihim itanamu chiglaya Yangashchikar gohonga taksim tsim jishoya Yangatirangahar itan childon chikshiya Yangakarmukshin kirtar dochu chikdaya Yangarngombuchiga itagayichu chikdaya Yangamarugzahar gutaralwa chikdaya Yangaga igna tarmi takshinji chig chammaya Yangaga igchig gonghoni tangolag chiglinaya Yangamachul khurna tahtontam chigyanaya Chigi galombo gannamri tsangu kaglata lang erjig chidi Galanga khwatil teyo teyta kajabka Tsajang dammara khamba Lapa shakir tardonca shakir chiyono Tsajang dammaga galalindzik jiga samdodi Atag lapa shakirti hngana toni Aratag ngombu galondinti shietzim khwari Ya sandazu khshintang chamore Nya ngazun chibda khshinji yin zini Lapa longtu shakirti galanda langnar

三得一三五用马西那呀用个一千的干么用娘中个呀

오야 감마르타리 한질영시니조야 스킬파키 나가르영암친니야 흐따가 감마리가 세르리영아가데르제잖아야 카카마르시시영안잠쯔지야 Aga dharma tigni yang agzir samilaya Khakala an chashin yang an chonin roya

Yang nardor diavle yang mashiz ya.

갈라 탈라라 모 탈라영을이나 딱지츠가 미르단 땅영어나 양아치와가 잡리에르야오영은친나 양시니숑아즈영어도 다그즈나가라 호츠르영은졸라 다 산더트일야 타영어치 당안다비소오일롱영어치 영어치는 종나가은장종영어니 나젤라남카토질영어세르 야코레트글룬마로영어치야 양아다리 초르트마 칠그영은데 조르든가 하흥 아르치와 영은데 양아

0: 야, 릭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쩡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 저번한 바 되나 다타 체측의 산신 능진만는 찬지 공회 향친 용제 대신들이 라신들 스카바가와가 찬증의 영이인 남바치 못했더니 버가스시 야 되나 대릉 찬증 영인들은 전화 동원이 전들아시 큰지나 전신의 동호모 초능 랭크니 톰비 알와 와승 체릉등 마론 랭크니 톰비 얼마 산주 드마니레를 참에가스능으로

ཡིན ཆ ལ ཡ ན གོ ཆ གོ ར མེ ན ཆ ཡ གོ ལ ར གོ ཨོ ཤི སམ ན ཚ ཡ ན ཆ

다고로 사토시 고스타르 다낭고로 스타야가치르 다초자고로 인트게 모르가즈가 다탈요고 용토부로즈가 단티니요고 테캉고로타 다초인고 살디치너스르 다낭니고르가마브즈가 다오무고 응이 토인치는 쓰즈가 다샬요고 다츠르탕나가 다나니요고 세캉거스에르고 더 초인고디

Okay,

Rugalai

이루가 또 없이 건조가 파사꿈하고 예 이루가 곱시가 연결 이라왈 많이 예 이루가 드럼 설정에 큰 도몽이 예 이루가 곱시가 연결 아닌 전혀지 예 이루가 아양한테는 특크림 드럼 전혀지 예 이루가 가자 오마요 눈답삼니 예 이루가 마시거든 이거스 이라슈마니 이루가 카야 나르디 그렇지만 꿈마니 이루가 로가리와 짱글시마니 이루가 카야 나르디 짱니루자지 이루가 합성 허르고 짱부초자지 이루가 시가 존통

다친도 누칸침 멍아가

Takahan kurashchi liye nyaga

나누 샘근도 토리 이루가 웅크란 돌아 접시거리 이루가 그리고 총로 똥그 설거 짠 이루가 셔 설거 카토니 토리 이루가 지금 샤누 샘근도 토리 이루가 그리고 로간 돌아 접시거리

다

Sardetin a johnny tune in a year, Iroga. Scalaria

Nam

당이 메토거듬은 나가지 니 메토거 생각했다 요지 담밤부만 바르거거지 피아쇼거 토거와 나머거 초거리 니 마초거리나 초거리 당이 주야 총건 그세 마리 담업질 특급샤라 요티 담만질 나득샤 요티 강이가 특급가가리 다주고자 난 두고 나 먹어 초고리 당이 뭐 초고리나

시가 나 먹어 초콜릿 아롱이 뭐 초콜릿이나 초콜릿 조야 총끈 끌어세 마을이 니 먹지도 특이 샤르 요티 담은가 나드 샤 요티 유하미 샤고세 나통 나미 나샤나 뭐 초콜릿 니 뭐 초콜릿이나 초콜릿

자차이가 사찬토 사리 이루관 저거 세르니가 나사리 이루관 셰르데김 돈로탄 사리 이루관 대첸부른 그 하사인 이루관 람예 카니가 나사리 이루관 셰르데기 이루관 로탄 사리 이루관

고 트라서 삼아챠 능거 디르세 무가 랑암 카챠능거 디암 요네 카조 차르드가 나 커루 옌어 히여 무여다.

야르그나니 이거 예와 마크르크 예 이루가지 르르데 마크 지디나 노니 예 이루가 하침 커침

고 세트 홍고리야 다샤초 쳐여섬 얻어가슬 얻어가 컨샤바그리고 다시르드니 라카르모고가슬 얻디체포르디 인토티야 다와칸침 셰르타 얻어가슬

마샤르 정도 예스마드 크요 예이로가 아드게 정아 마치 카나치 크요 예이로가 하론 당친으로로 디친의 종나요 예이로가 만총어 무니 일은 참나요 예이로가 варналевро тонгалам тхую еругам жолнырмомне кикурию еругам чора аня тгтунды кми еругам манчуму муясмды кую е

0: 자시 메토코자 피 와는 게 틀.
1: 아림든 슈그메다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초나 녀셔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 나샤르통 샤제인. 디초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 나스통제인.
3: 촌친더라. 랑흑 단숨기 촌친더라.
4: 촌친더라. 젠구샤슴제 촌친더라.
3: 촌친더라.
2: 디초는 녀르니등 가르마 섬쩨니 디초는 녀르스마바라 사른게르 냠주 고차통샤제인
5: 소는 워스글롱친
6: 소문 워스글롱친
5: 사른게르 냠주
2: 디초는 녀르스므니 디초는 녀르스므등 가르마 냠니워라 디치나 제리렌츠 나스통제인 냠크남바 소르므나 장주고 년친캉 워스글라 롱친치 닌셔위 렌츠나 권다 당차르승 켈치년버 과전치
6: 다느 베이징지 디초르 우드는인
7: 나모게 튠치 페게게 람네 년준슈 간들힌게네 센신바니 中央密码关于龙天雷公的破解指南仪。

0: 자도 균진시에 배제섬 개시시 힘부터 제시 팅디르 조바타 편바 깨기 바로도 도비에 람미 제진 인시대낭유 시진핑기 대윤정빈낭 중위 롭수위념리 균투 딩섭도 신유진 편제 문세 투부터 비바타 중위 퇴럽사비 균용 탑주 록례 록대 제변 낭튼 표송 최소수 당유 중위 롭수 로코급수 제디 초니비 냠례기 투몽문진 나르베 직투시바타 냠례 캡코 나르베 캬셔 동화 냠례기 추세 나르베 토로 동화 제차 괴시 대낭규 시진핑기 롭수 타나 계급 타라 롭수 돕탄 때나 계급 돕탄 때 중국탄 우르수 시대민의 소중 시비 냠례 띵섭도 당태 계지 셀순 시대민의 본카타 계급지 탑주 신세 돕수 냠도 소중 시바타 문튼 세리기 간에 냠도 세와규 계급 유비 서춘 공비라 람디 시크 시베 평균 지시를 진배 도시 라렌다로나 시베 균진타 롭스 주경 냠용비리라 군디동화규 레게 추세토로 동규 수균사조 무투 균지치바타 롭스 냠리 지시 나르베 치로 동화 계급 유비 망소 평균 시도타 평균 지화창바라 군디동화규 슈노 로슝와라 베리 추의 자조 습도 동화타 중국탄 우르수 미럽니 미럽하르기 자조기 균진바 소경시규 초니비 퉁몽기 비준호 중국탄 우르스 롭스로 토드 리그리 용베 이시 유지니 수능규 보진기 롭스 냠리니 계급니비 균용 텁주 롤레 롤데 지베 토르도 미비 좁지 개진시 인시 우중 롭스 류 고주바티레 람세 두린 더비 두니 대규 우중 계급니비 롭스로 통진시와타 롭스티 미 게르기 공비라 개간 신도 시와마세 양괴수 계급지 변조타 지소 공비기 멍시히 우중 롭스 류 지구의 낭둔 표송 소수 동화타 시균 아르베 치르 동구 우르스 총리 중국 초단 렌토 롭스 냠레라 슝루 갸바타 슝루 루슝와 핀춘 시도 체슈 시로 동화규 우중 자조 차샤라 균지 시겐 유바르 치바타 우중 지와 공비 티베 치와 용교로 군디 동도 유지 송유 계급 유비 조단니 중위 롭스 류 속다기 유와치 유바시
1: 디글레쿠네 비웨니 추 계급제조시시진핑키제니슈년키공모비진미마초간체모로우르수유종통부진탄참여난유바시시진핑키로마시인가랑타종통부진와라종호텅섭균춘첸텐종고타우르수유튜르사비균용텁주롤레롤데지와균투치섭치덴도조화라냠투니지치바타계급니부킴제자시아르베미심수딩섭속바라구디동화 평준진조탄展览场下냠列냠계제기계급치묘지외必须사바对不借前天军队忙了牛津西会怎么立了扎起会电力人心军队能行学俺让他总统普京玩了中国堂俄罗斯却用特区肉烈肉的指挥了规地东北铁推梦起开金牛津사바穷
2: 中那主席不谈，就那立席片，说你比别尊虽美活，中国谈俄罗斯之话题，必须空白给那不谈，要多要次用你一边一起学习电脑语。普京去，他定给村子里，我们家的谈来去托我谈，从这起出不行。俺让他主席习近平去，俺们托俄罗斯谈中国之外空白给批准了七天七不谈，出席忙过些了，三家的节日定时前天，结果你比中国人念来了，可说三不随不行。
1: 铁达尼乌鲁苏坦中国之外，他的派出所空白也不用花了片头去。乌鲁苏去年，某天中国派的中央特色七八团，特区推出了兄弟电话。乌鲁苏坦中国之外，电给人心团，电令人心气，怎令心的团，他也用起，立即三百笔句，只顾细心阅读送去。 结果你别做大给团团，有人给你们说的那段帖，共产党的人难以把持。
0: 第二个问题被问的是，阶级主义习近平他俄罗斯总统普京给党安倍参选人的公墓，北京密码粗犷寂寞了，推磨多，中国党俄罗斯每六年每六八日起在线军事基地，阶级级别被村队归西北，不利针对了新南区。习近平党普京给推用人民图拍摄下的，不利了西部的地方，这些了什么马赛，你为罗些人，中国党俄罗斯总统中央人民给阶级马塔拉，各种昂称苏南区。 계급유비조다기 중국당 우르수 저등기 럽신차샤디 로주기 피초심부터 트럽기 럽균탄 등신 도시차다르 댄부유비 댄부강 경규탄 흐미 등규체디 모사르치비 류사바 균체메바르 지신 통일시지대낭유 버리 짐두디 신화선교를 강탄 우르수 다스선교를 강기 퇴모토 녀와식 인신 디 드럽 사바시르츠 계급 유비 소다 와르기 좋은 탐습 선념 대비 고년 원 유바타 중국 당 우르스 김지서 뒤 냠례티 공도 대부표와 초용량의 유 년대 공모 시진핑기 미마 초한 시미 세르도 송진토 부진라 거수슈베 수된 샴규 蔡奇堂 丁薛祥 王毅和 李峰 张国清 申以琴所 孔泽奇归囊书语
1: 这个列空年比为内区
0: 계급제主席习近平给电视台的四位总统吴奇奇和台湾那边蔡尼秀习年台蔡尼秀给年派的中国的给团参政党军一把谁这个列空年比为内区给谁几个关给总理李强给蔡尼秀年给记住毕竟明码做官节目中国的给团参政党玩别别俄罗斯总统普京他接着能源 李强给主席习近平他国协总统瓦拉见面当天中国党俄罗斯这话批给他俄罗斯吃过党规的能源中国超级俄罗斯超党念头给和女别做大给特区内地拉接送学徒前次天平最一起电动动画他边最夹脚的起手起了动画电修模特军工界先天牛从马脚他女脚行列娘这娘对美秀这个所结婚给娘的定色的当地初次特别特别你别娘的用话前对于 去年被琼马列地托给肉类拉兄弟夹不谈过了谁被追踪出过团结活大些的推摩托给机场下场店松用起归西松运普京给乌苏乔给中国乔谈土林中国舍不得动画谈总理对个土质蓝水给女吧团别抗力解脱牛从谈女就真追索真现在三对美秀人类所结婚给别的娘们了滚地动画谈琼马中的拉兄弟夹不地
1: 怎么联系的他电令他给用去了娘都滚地东队于其送去吴正龙接着能收学这个列空内比文内区这些企业款给总理李强去年些空这些企业款给改家的参大观念中华民马集团结合起第二次天空接近接拉达的随意接白贴不着些一把谈年冬你说这种略的话出别才将个年内送拉达的才军把谁 随意提命运的所有交际给第二次天空去接近牛顿国内拉达的才叫做概念前的第二次天空陆顿国内三百堂别具才叫做规地动画第二次天空堂军抗库有了松江学校去了动画第二次天空去叠加了概念前不接行随意去今年第二往前冷路二位推上都当我堂 年第二次天空去再续谈我等级别只有冷路续插座谈话送你第二季军抗拉斯只有冷路续插座谈话第二季军抗拉斯接别跟这名的银把卡塞水续把谈第二季军抗拉斯立柱接别去云谈自然接别主路电别接一把谁新年我来拉别过年第二季军空去插座谈接触接冷路推上座谈话
0: 特别人心给第二次天空去吞在车速谈吞女车速提醒吞女车速去这月冷路俺路边西部车速当天第二次天空去车主他最前的推上途当去不是俺呢俺来拉别过年德国土当去马拉推上途当去不是第二次过年别不能去前一瞬间就全松高的平东的那数拉着昂尼的松别没修普尔居连接的马拉永吉平东囊中的拉昂解约 当阿贝西女士年轻阿卓罗拉卓昂尼尔松别美秀普尔居连接马拉永吉偏东囊中迭拉昂立柱中学听地马拉永吉偏东囊中尼偏东马介空吉细菌气血塔秋队人心气血吉每特边吉囊中是银不塔偏东青年吉卡居巴出桑托最瓦塔马拉永吉娘这西皮的西瓦天退税都是些的没把位把的给巨人西部的连队些的 马拉卡巴的给团结的兄弟女巴塔拆动他去女巴的军用的西皮的协议中国开局现在作别雨水以娘这囊中立柱穷极按最美秀鹏的西部路把六路军营巴塔铁路擦北起偏东给团结都是些年偏东团结古就行明儿军用给你最了西皮的协议与巴塔偏东西被团结总约解决于 听听娘这囊中囊开局别马拉基开局别粗穷基苏里西皮的所给彻底列团别于不谈普尔居在乎他楚三郎给年当规制楚三郎居起给巨人所藏嘛偏东外滩照片囊中解约中国开局别参习中的电力基王立之一听听囊中尼普尔居马介空基拉在彻底列普尔居巴塔楚三郎都嘴里楚三郎给年当规制定给西部列普主偏东西别巴拉基巨人西部塔这些规矩上嘛听几个人能准没别过年列巴的别约 가주 수준 파라 兄弟 야부타 상위

0: 러브로 죽이지
1: 저 주디지키 완전 추주 렘바르치
0: 각도 높게 기준이 무티 신세 렘바르치
1: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0: 냠조 리미 저완이 은지 댄데 양천시키
1: 서초강시키 유기민남 경화치
0: 미리카키 등지 약계다 퇴몽 공빈이 中华民族的所在颜色党都属颜色，热爱颜色，建议。

0: Muwa, Balino Yi. Tungwe Zoda Tute Ki, Gekam Nibutua, Narwe Serbu Tukumasi. Bosir Nyamle Lam Zuta, Tishin Kolashibu Lojogi Shukin Chiru Tukura, Pento Yula. Kolashibu Dilin Shin Sinta, Tengnu Narwe Mama Nunku Jeji Song Yubshi. Lovriki, Evriki, Tobata, Rigu Tobi, Benjur Simjuli Kunki, Ushu La Dabun, Hoven Dingwe Yi. 中国滩乌鲁苏尼
1: 칠리기에서 샹디아고네 론읍초소 랑골라디에디 추주숨탄 체가잠 교체 비지라무총기르기 손잠타 파르다 칠리치차 니잠 유비 리중토 장디 추구르기 적집장기 지진 유바탄 소보망부 아르담 시르디 추구르 슝디친의 룩야신유 레디치안 코림덴비 어준체 유토 중국조 주민이 사내티기 레로서단 냠토 팅럽진기 맹간 사르견시 중신유 피지레모멘가 피지람을 칠리 럽지 총기를 시비 천년 유바타 로다라 장 기급단 점링기 럽지를 가부 치겐 망부 용기휴 원경 럽지 튼레기 타르게단 도르나 사내티기 면주 차긴을 체가 하장 첨부티비 아오이진스 크유기 면주 차긴 남장기 진일을 장진타오 이사르구바라 티기 집에 면주기 튼군 군잠 유비 미린토위 길주 민간암야나 칭아 기에스탄 예고르기 총기르 치제수 면주 치바른 조규기 유지 모르나와시 피지레모 민간티 사네티기 응위줍긴 도규지 임빙은니 타고르디젠기 유리지구 체비 남자 캐진시시 장진타오 이모주 체바르시나 중국 응원통기 면주 지군 족중기 냠뇨타 락젠 낭진 체바규 我已经是亏钱给面具差异南站给面干尼布罗采取停留金文局的特别运动时 Zhuzhun Qili Su Dongwa Tan, Garja Li Su Dan Ni, Misu Lokchun Le Dien Tse Qin Yung Du Dongwa Tan, Gursun Chubji Chui Sun Nubar Xiong Nui Gim Ni, Nui Yu Se Chun Gi Tek Tse Mar Dongwa, Nui Chi Chui Lo Mala Tan, Rik Nui Chun Zin Mala Le Dien Ni, Nui Yu Se Chun Gi Deo Gun Chun Zin Mala Zu Di, Men Gan Gi Pie Chu Gi Ne Chu Li Xi Ni, Nui Yu Se Chun Nyum Ji Tu Ba Che Yun Ba Shi. 피지라이모총구이토 다오 추비 예멘소 차바 양양 퍼구 유비에 Mingara, Sobotsu Tazo Wurunga, Lijun Chishin Yubotini, Cherdujin, Arle Dinjan Gilin Chibi, Gazi Lirim Chimbashi. Jangjin Tao Yidina, Mengan Zujungi Yurimna, Jungji Cho Nibu, Tobe, Nyamle Chirin, Legzi Serbigi Lam Susha Yujin, Jungi Cho Ne, Tobe Namjangi Jito Damta, Arle Jigzu, Pirim Tunzi Tan Tungung Guji, Legi Lazi Chushi Legdon Sogin Gin Kuata, Chili Choki Tobe, Jigsu Tan Tumbi Totamta, Arle Chokdu Jumnira, Sishun Tan Digu Warren Jitu Sogi Ledun Jumgin Kurgun. 공기 중국초기 락다른 뉴부터 칠리초기 사내티기 냠뇨 송지 치치 뉴욕진치의 차진우 만주 뒤무토 남장 딜랑한 락다른 체규로 군디동 톱지 송바시 피지레 무맹간기 남장 딘자 종겐 쿠르겐 차디 맹간 주중긴 젠로 체시니 사내티가 퇴마위 정중긴 뇌지시 칠리니 사용 겸마위 기급진입니다. 소규 총기를 지인비 피지라이모로 뇌즈 티웨 포라웨 맹강기 어중기 뷰체타 댄자 추구기 랑자 티웨 토와 유지 송도
0: 럼부가네 조교가와네 총기를 지인비 투몽기 간에 지인 콜롬비에 계사 보그다니 민보 티겔 항점 유비 링친 에메시카 로메 총기를 지대식인 铁的军图米坦兰库尔大都拆打了人不整呢，狂把抗议报名图片捏出通过去。罗马人不给他重开了开一重面，铁为特别着急其他事用为日话几个月。你懂下面九个罗了，中国错过来着参与建筑公司他西安重开了江南金柱错过参与公司来出边，年年五千了。 博格德生活江南区冷天塘北南昌街，组装区别往这拉远。冷天十八人去了，接了艺术赠送他，成群鼓出约不他。我们把钱呢，你懂下面艺术三片了，陪着东古村个银杏。江南天冷天博格德重开的那他，路过抢救所社区开前途，开给他们呢，重开的原因重没去，你给顾局怎么了？铁杆偏不投票谁？ 天天中国谈哥伦比亚眼泪给村大人心去，来着昔日了。哥伦比亚蒙西只顾南产持续给拆卸建设，普通温哥尔西巴新店面的他，老子也听温州谈开拆特面。三号江南地朗啊，眼光突起，你懂下面你说赠送罗尼送。哥伦比亚老子面呢，是不是事故看腻了过呢？西安土具体，巨人电白所长唐林切不是？ 你懂下面你说怎样论到我中意吧？看你别老在面那松就说过，老不讲立足处呢。哥伦比亚的七罗切不是？他在中国谈哥伦比亚全尼比错别，别若提松起切特不，前年我们罗松就亚马那边那选区，朋友去江南金州偏街去，罗狗狗新月。 罗尼修则出了那边，罗修说过吧。弗朗西斯科勒，博格德真主改变用措是什么月？况且俺罗布扎尔举个，成天给帕塔人不面干，罗布扎尔兰科南区做你对过个月。西安图况且作为三号江南电价扩了个月，美国人贵得过村子马拉罗布讲签约。况且我这七八十呢，博格德三号江南去冷天塘不了，可了西北温吞给人贵见去，卡罗瓦没变马拉举个也不谈。中国拉在了店内，听闻区做你给兰塔，干么松就来过个面。这边真主呢，没是那米仓没从我体位得的勇气些。罗尼修则对了那边，俺来说过面呢，卡的那是给南图罗吉，做江南塔二准松用去干过个月。 况且中国六种七人，中国桥区组织几间去，按错六十六百万岁，来日期跟着库尔森讲居住签约。大家别说提中期签的提日，包括的来月托，均退托约。中国七六七百六十根子不适应别，卡的那是中国桥区日期开展了兄弟签订，松江期才是南部提，哥伦比亚六十名呢，提外忙完居住签新约。 当我西边等久多，包括在三号江南区冷天塘北金牛菜，加着炖出炖个来给我谈。包括在三号江南区冷天塘北南昌天，辣子新果七八个，皮给多个，团结托不谈，忙心多个，早晚错托不穷又不是。十八托菜米，你懂出去怎么预备？包括大说，包括对面块东西预备，匈奴提大去，创开起那车停，提为暖气谈。
1: 体味女气汤，体味路热点不解决，确实个性又不是。生个零件，公司里成年人学开密码加速拉弹着个音，里层监控难看，别准拉伸。下面两零件的模特，中央农村年轻几个来看，别个车轮头估计随便，里层现代那么正常难说。地毯呢？看上去睡觉的音乐。八岁刚给这你安大的视频呢，就是吞月毯，是不是给车真塞不通特别，落地不难瞧。
2: 前五对咱吧，擦糖二级牛咱们准备呢，地摊里也偏多要些。
3: 地摊里，看上去小不多些。些辣区别几里啊，恐怕加百不人呢，最近落地用途个些。
4: 来个土地咱吧，干活的兄弟呢，绿军用外卖菜偏多呀，让国人改变你这来源头个的。
5: 地摊里，看上去吃难些。
6: 看你一娃去呢，听工养家的偏少当土。
7: 结果姐姐隆重杨氏钱呢，地摊了偏多千不要些。
8: 地摊里，推摊那么贵都托人吃贵呗，千万小心。
9: 吕总的讲了，我讲给军心给，地沟的苦肉哪来压得住些？
10: 地摊去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过去。